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마트 장난감 코너에서요. 어떤 아이 엄마가 아주 단호한 말투로 아이한테 그러더라고요. 다는 안 돼. 꼭 필요한 거 하나만, 딱 하나만 알았지? 네, 애 그 얼굴을 제가 봤는데 어렵죠. 어느 것 하나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욕심을 어떻게 조절하고 비워낼까 싶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눈치도 좀 봐가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이거는 어린이집에 있으니까 필요 없지, 그지? 이러면서 이제 하나를 내려놔요. 분명 아이의 얼굴에 미련이 남아 있는데 뭔가 그 나름 선택하지 않을 명분을 만든 거 아닐까요? 아이도 엄마의 말을 이해하니까 거꾸로 추려내는 방법을 쓰는가 싶기도 했고요.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추려내고 솎아내고 비워내고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뭐 수시로 고민에도 빠지고요. 결정하지 못해서 힘든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선택해야 될 이유보다 차라리 빨리 버려도 되는 카드를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예요. 노래 하나 추억 둘. 오늘 수요일 3부는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추억 하나 노래 둘 함께합니다. 놓쳐오시는 방법이에요. 문자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그리고 들어오신 다음에 노래 하나 추억들 프로그램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맡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들국화 세계로 가는 기차, 조용필의 미지의 세계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제자리의 사전적 의미는 위치 변화가 거의 없는 자리,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다. 밥솥은 싱크대 왼쪽에, 옷은 옷장 안에, 침대는 안방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저 물건들도 모두 제자리가 있었다. 모든 것이 각자에게 꼭 맞는 자리가 하나쯤은 있다던데 나의 제자리는 어디인지,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어디인지 항상 궁금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 막상 내가 떠나고 나면 그 자리가 어색하기는커녕 언제 그랬냐는 듯 보란 듯이 채워졌다. 날 보며 열심히 산다고 칭찬했던 그들은 내가 등을 돌린 그 순간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들은 내가 부단히도 애썼다는 것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나 없이도 잘만 굴러가는, 아니 훨씬 더 잘 굴러가는 순간들을 바라보면 아무리 애써도 거기까지인 나의 한계를 보는 것만 같아 아려왔다. 이제는 안다. 결국 내게 있어 제자리는 내가 숨쉬고 있는, 그러다가 웃고 울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라는 것을. 굳이 정하지 않아도 내가 선택한 순간들이, 누군가 나를 부르면 왜? 하고 답할 수 있는 이 순간들이 나의 제자리라는 것을. 지나온 모든 자리마다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차갑게 그때의 온도가 묻어있다. 적어도 내게 있어선 가장 적당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니 아쉬울 것도 후회스러울 것도 없었다.

윤도현 난 여기에 있네 였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이솜의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였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남들은 다 행복하게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나만 이렇게 불행하고 못나 보이는가, 이런 생각들 꽤 자주 하는 건지도 몰라요. 나도 모르게 왜 나만이라는 생각은 어떤 해답을 찾게 해주지 않습니다. 끝없이 스스로를 괴롭힐 뿐이죠.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남들 속도에 맞춰서 어설프게 쫓아가느라 돌보지 못했던 자신을 마주하라고 얘기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고 소신 있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당장 이뤄놓은 것도 특별히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오늘도 애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칭찬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네요. 있는 그대로의 온전한 나를 마주하고 바라봐야 어떤 세상을 펼쳐지는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내가 없으면, 예를 들어 뭐 회사나 직장을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하루만 내가 자리를 비워도 이것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저것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막 이랬는데 회사를 나왔다거나 아니면 하루 갑자기 휴가를 썼다거나 그랬는데도 뭐 어떻게든 또 굴러가니까요. 그럴 때 괜히 막 그 이상한 그 서러움이 생기는데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내가 있어야 될 이곳이, 예, 마땅히 있어야 될 현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과거의 어떤 순간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고요. 내 제자리가 어딘가의 특별한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 애정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애정을 갖고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누가 나를 부를 때 반갑게 인사 나눌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2부에 볼게요. 1부 끝곡으로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 전해드려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주의라도 도리어 그 주의를 오손시키고 몸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노력이라도 한각 그 노력만 허비하나니라. 또한 무리로 나를 선전하고 모략으로 남을 공격하는 이는 혹 일시적인 인심 선동은 하나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얻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금편 18장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이런 존재다라고 서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요. 뭔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어디서건 뭔가 달라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산 갈매기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신복수님도 반갑습니다. 차미수님 귀여운 새소리도 들려오는 시간이에요. 신선한 바람도 불고 라고. 이보다도 좋을 순 없는데요. 그리고 3702 뒷번호 쓰시는 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황금배려님 오늘 아침도 기분 좋은 아침이라고. 우리 황금배려님은 항상 기분 좋게 뭐든지 좀 더 기분 좋게 하시고 좀 더 기분 좋게 바라보고 기분 좋게 느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5818 뒷번호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진행자님 목소리 좋다 하셨는데 편안하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9319 쓰시는 분도 어서 오세요. 간밤엔 베란다 창문을 열고 잤는데 약간 서늘한 느낌마저 들었다는 거죠. 일어나서 문을 닫고 잤습니다. 가을이 오나 봐요. 한낮에는 좀 덥고 아침 저녁엔 선선해서 운동하기 좋은 날씨네요. 우리 모두 적당한 운동을 해서 건강들을 지킵시다 하셨어요. 그렇죠. 딱 운동하기 좋은 점점 더 그렇겠죠. 한낮에는 아직은 좀 덥긴 해도 근데 왜 막 더울 때는 조금만 선선해지면 운동할 것 같은데 막 그러다가 좀 선선해지면은 또 뭔가 어딘가 좀 이렇게 놀러 가고 싶고 다들 그런 마음이신가 봐요. 그리고 김선숙님 어서 오십시오. 아침부터 문자를 읽기도 전부터 좀 쉬시라고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아침부터 침대 시트 걷고 카페트 걷어서 빨고 집안 대청소하고 나니까 땀이 줄줄이에요. 카페트를 집에서요? 세탁 다 되어갈 시간에 머리 염색도 좀 하려고요. 여름 동안에 흰머리가 잔뜩이네요. 이제 샤워 두 번 안 해도 되니까 염색해도 될 듯해요. 가을을 부르며 라고. 아니 진짜 저는 근데 우리 선생님 그 일과 문자 메시지 보면 저도 뭔가 되게 에너지 생기고 기분 좋아요. 말은 아우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아침부터 이러지만 기분 좋아져요. 뭔가 이상 그 에너지가 저에게도 전파가 되나 봐요. 자, 노래 좀 듣고 가겠습니다. 쿨앤더갱의 프레쉬 준비했고요. 얼스윈드앤파이어 부기 원더랜드 함께합니다.

노래하는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동수님은 오늘 아침 새벽에는 20도까지 떨어져서 시원해서 땀도 안 흘리고 운동했습니다. 아침에도 운동을 하셨군요. 역시 의지 문제예요. 자, 부산갈매기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옵니다. 케이트 페리, 파이어워크.

케이티 페리의 Firework. 제가 파이어라고 그랬다고 옆에서 얼마나 그러는지요. 자, 2부 끝곡은 도광택님의 신청곡을 전해드립니다. 낸시 시나트라, 리 헤이즐우드가 함께하는 썸머 와인 함께해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이교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효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는 데에 세 가지 계단이 있나니 하나는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요. 둘은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채받아 지키는 것이요. 셋은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베풀어 활용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 계단의 실력을 구비해야 생사의 큰 일을 완전히 해결하였다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1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백수교당 덕산 김삼덕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공타원 김경심, 자녀 김영경, 김지혜, 사위 크리스토퍼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뒷번호 9319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에요. 한대수 행복의 나라.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제리님도 제가 봤고요. 이영희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6209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너무 더웠는데 조금씩 조금씩 일할 때 기분이 상쾌해지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그렇죠. 그렇게 달라지는 거겠죠. 0717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평강공주님은 정말 이거 밑줄 치고 싶었어요. 제 마음이 있는 이곳이 저의 자리네요. 너무 센스 있으시네요. 노추에 제 지분이 있는 거네요 라고 해서 조금 코믹으로 넘어갔지만 맞습니다.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노래 하나 듣고 오늘 추억사연 만나러 가는 날이죠. 송창식의 맨 처음 고백 전해드려요.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5130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어깨에서 살짝 내려오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어요. 중년치고는 조금 긴 머리? 주위에서 손질하기 힘들게 그러지 말고 짧게 자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싫었습니다. 완전히 긴 머리도 아니고 이 정도도 관리하기 어렵다면 어찌 사나 싶은 거죠. 더욱이 저에겐 절대 타협하지 않는 스타일도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잘라내고 펌하고 이게 전 좀 내키지 않았습니다. 여름엔 뭐니뭐니 해도 상투 틀듯이 올려매는 게 진짜 시원하기도 하고요. 때는 바야흐로 초등학교 시절 가을 운동회가 열리던 어느 날 학교에 오신 엄마들 머리가 하나같이 똑같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같았는데 오히려 빈혈을 지르고 오신 할머님들이 개성 있어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나중에 엄마처럼 혹은 할머니 같은 나이가 돼도 절대 동그란 바가지 펌은 안 할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학창시절 내내 학생 단발 같은 머리도 안 했고요. 적당히 길면서 차분해 보이는 머리를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머리를 좀 다듬으려고 미용실에 들렀는데요. 옆자리 손님들이 중년 헤어스타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나이 들면 무조건 깔끔한 게 최고지. 아우 이상하게 기른 사람들 보면 어딘가 좀 초라해 보여. 듣고 있자니 어제 내 이야기 같다 싶었죠. 정말 뭐 저에게 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괜히 신경이 쓰였던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래, 내가 뭐라고 할머니도 엄마도 다 하셨던 그 머리를 온몸으로 거부했을까? 그런데 여전히 짧은 머리가 어울리지 않는다 싶어서인지 전통의 그 엄마들 머리가 아직 와닿진 않습니다. 우리 고등학생 딸도 제 두상은 짧은 머리는 안 된다는 쪽이어서 또 고민이네요.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뜬금없이 이런 노래 제목들이 생각나네요. 같이 들으실래요? 015B 단발머리 하수빈 노노노노노

하수빈의 노노노노노 그리고 먼저 들으신 노래는 015B의 단발머리였습니다. 너무 괜찮은 선곡인데요. 단발머리 노노노노다. 엄마는 두상이 그래서 안 된다. 어쩌면 우리 따님이 이런 얘기를 해줘서 약간 내키지 않았는데 그렇지? 라고 따님 얘기에 지금 많이 마음을 실어놓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왜냐면 정말 내가 원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요. 뭘 그렇게 다른 분들 얘기나 뭐 이런 거 보통 이렇게 하지라는 거에 꼭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까? 뭐 세상에 폐를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진짜 긴 머리는 뭐 저도 그런 얘기 들어요. 나이 들어서 뭐 긴 머리 하면 어쩌고 저쩌고. 근데 간혹 긴 머리가 어울리시는 중년분들도 많으세요. 오히려 더 이렇게 뭐 영해 보인다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어느 정도의 뭐 나이가 들면 그 분위기나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어울리는 스타일이 있기는 하지만 자기한테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좋은 스타일이라고 해도 뭐 모든 머리가 20대가 다 똑같이 어울립니까? 30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따님의 모니터 그 저기 얘기해 준 것도 잘 들으시고 주변 얘기는 너무 그렇게 마음이 안 가는데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연 전해드리면서 저도 제가 두상이 되게 자신이 없는 편이라 헤어스타일을 뭐 이렇게 바꾸거나 할 때마다 주변 얘기에 굉장히 예. 뭐라 그래야 되지? 안 듣기는 그렇고 또 듣자니 자신 없고 뭐 이럴 때가 많았어가지고 어떤 고민인지 어떤 생각인지 충분히 알 것 같아요. 뭐든지 나한테 어울려야 한다는 그 생각만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끌고 가지 않으면 못 따라간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어린아이가 그 초등학교 때 운동회 오신 엄마들 머리를 쭉 보면서 하나같이 다 똑같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게 아,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전에 어디 노래자랑 같은 거 녹화장에 갔는데 정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게 법에 나와 있는 헤어스타일 같은 느낌이어서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똑같은 머리 하고 계시니까 외국인들 눈에 그게 되게 재미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만 보면 안 그래도 그들 눈에는 우리가 다 비슷하게 생겼을 텐데 다 똑같은 거죠. 쌍둥이들이 모여 사는 줄 알았다고. 그 표현이 되게 재밌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성 있게 나만의 스타일이 있다면 너무 난해하지 않다면 그렇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저는 고수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7206 쓰시는 분이 대본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긴 머리가 어울리면 긴 머리, 짧은 머리가 어울리면 짧은 머리, 삭발이 여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은숙님도 저도 아직까지 제 마음에 드는 머리 합니다. 저 중년 맞아요. 근데 미용실에 그분들은 왜 그러셨을까요? 하셨는데 뭐 생각하는 거 말할 수는 있죠. 누구나 그건 자유니까. 자, 지금 문자 소개를 계속 하기에는 좀 시간이 애매하니까 3부 끝곡을 전해드리고요. 천천히 또 자유롭게 여유롭게 4부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3부 끝곡은 우리 이호철님이 신청을 하셨는데 아마 옆에 다들 같이 여러분이 듣고 계신가 봐요. 이선희의 인연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이 노래를 준비해놓고 그 전에 오늘 이선희의 노래 듣고 싶다고 하신 분이 또 계셨는데 은주님 맞으시죠? 은주님도 이선희의 노래를 인연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었으니까 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준비됐습니다.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 영영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4부로 오셨습니다. 4부 첫 곡은 킬리만자로 히프법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실비바리 땅의 라마리차였습니다. 아, 킬리만자로 히프법님이 이 노래를 신청하시면서 모닝커피와 함께 라고 그리고 혹시 이 신청곡이나 문자가 좀 많은 요일이 있나요? 하셨는데 따로 정해진 날이 있지는 않아요. 정말로 약간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늘 뭐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이날은 문자만 받는 날 뭐 이런 게 따로 있진 않다 보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금요일이 어떤 마음의 부담이 적은 날이라서 그런가 좀 설렘도 있고 발걸음도 가벼워서 그런지 신청곡이 좀 유난히 많은 날이 금요일 뭐 요 정도 특성은 있는데요. 문자 자체가 이날은 더 많고 적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때는 없어서 그냥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 정말 많이 신청했는데 좀 안 나오는 곡들은 저희가 또 매번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언급하지는 못하는데요. 노래 자체가 이제 저희가 음원을 너무 옛날 거라 구할 수 없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분들 중에는 남들이 모르는 그런 비하인드 트랙을 진짜 아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가지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자주 나가서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백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합니다. 아 수고합니다. 네, 우리 모두 같이 수고합니다. 맞아요. 예, 시원하네요. 아 그리고 6238 딥보를 쓰시는 분도 아 중년들의 동그란 팜 한참 웃었는데 맞아요. 언제부턴가 그게 당연한 것처럼 다들 했었죠. 저도 머지않아 지금도 중년인데 그 머리로는 머지않아라고 표현을 하신다고 써주신 것 같아요. 고민될 것 같아요 하셨는데 고민하지 마시고요.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그러시면 되죠. 그리고 1102

그래서 스타일 요구사항은 빠글빠글 아줌마 파마 하면서 오래 가게 해주세요. 이게 포인트죠. 이게 포인트. 아, 금방 풀리면 안 돼요. 오래 가게. 그리고 저기 그 경상도 쪽에서는 할머니들이 뭐라고 했더라? 그 뽀끈 해주세요. 그게 좀 바짝 잘 안 풀리게 해달라고. 예. 뽀끈 볶아달라고 이렇게 표현하셔가지고 진짜 많이 웃었는데, 그래서 우리 할머님들이 염색 색깔도 똑같고 이 컬의 그 어떤 정도도 똑같고 그러신가 봐요. 아, 이런 얘기하니까 진짜 또 정겨운 풍경들이 많이 떠오르네요. 자, 제리님의 신청곡 바로 전해드립니다. 시인과 촌장의 풍경.

시인과 촌장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선님께서 맞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 할머니.

와, 동네 할머니들이 모두 뒤에서 보면 똑같았어요 하셨는데 그렇죠. 진짜 그 컬의 정도도 똑같다니까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주문을 하시니까 안 풀리게 오락하게 뭐 이러시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7063 뒷번호 쓰시는 분이 맞습니다. 헤어스타일 고민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한테 어울리는 머리가 있는데 제 아는 분이 미용사 하시라고 미용사인데 제일 난감한 게 연예인 머리 들고 와서 사진 들고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가 제일 난감하대요. 점점점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그 뭐 유명한 얘기 있잖아. 손님 이건 그 고데기예요 라고 표현하는 거. 늘 약간 손질해주고 그때그때 연출을 해서 그 어떤 느낌이 나오는 머리가 있는 건데 그냥 연예인 사진 들고 이 머리요 하면 안 나오죠. 그렇게 아, 막 여기서 얼굴이 같냐고 이런 얘기는 둘째치고요. 네, 둘째치고 그때그때 손이 많이 가는 연출하는 머리들이 예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제일 좋은 건 평소에 정말 이 손재주 없는 평범한 사람도 슥슥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머리, 그랬을 때 자기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머리, 그게 제일 좋은 예쁜 헤어스타일 같습니다. 본인에게. 아, 갑자기 그 거울이 보기 싫어지네요. 지금 약간 옆에 뭐 반짝거리는 얼굴이 비춰지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미수님의 신청곡을 준비할게요. 도원경 다시 사랑한다면.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 이었습니다. 은서님이 진짜요? 이 노래를 예전에 가요제 같은 거 나가셨다고. 무슨 가요제였을까요? 근데 어떤 가요제건 저는 그런 무대에 올라가는 것 자체는 일단 자타가 공인하는 그 노래 실력이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7208 뒷번호 쓰시는 분, 또 4360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4360 쓰시는 분은 한 몇 달 전에 한 번 듣고 한동안 라디오 좀 못 들었는데 오랜만에 생각나서 오셨다고요? 고맙습니다. 일부러 기억해놨다가 오셨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오늘도 원음 방송과 함께 좋은 음악을 청취할 수 있어 즐거워요 라고 9319 쓰시는 분도 한 번 더 남겨주셨고, 7263 쓰시는 분은 갑자기 저도 거울 봤네요 라고 왜요? 이게 약간 그건가 보네요. 나는 내 머리가 이게 어울리는 건가? 근데 내가 내 얼굴 보면 이게 내가 내 얼굴 봤을 때 어울린다고 하는데 남들이 안 어울린다 그러면 그것도 속상하고, 나는 안 어울리는데 남들이 자꾸 어울린다 그래도 그것도 뭔가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러기도 할 거예요. 우리 자 머리 스타일 이거 너무 고민하지 맙시다. 제가 친한 언니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그때는 또 더 어릴 때니까 얼마나 막 스타일에 예민해요. 그러면 머리를 하러 갔는데 좀 원하던 대로 안 나왔어요. 결과물이. 그러면 막 이걸로 우는 애들도 있죠. 이렇게 한동안 머리 기를 때까지 어떻게 해? 뭐 그런 얘기하면 다 막 그런 식인데 그 언니는 머리를 가서 늘 그냥 맡겨요. 뭐 특별히 어떻게 해주세요도 아니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오히려 미용사님이 막 그러시면 네 이래도 네 왜 그러냐고 딱 고수하고 싶은 스타일이 없냐 물었더니 아니 뭐 인생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굳이 뭐 정형화된 삶을 살 필요가 있어? 머리는 금방 자라잖아 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명언인 것 같아요. 그분이 머리뿐만 아니라 모든 걸 약간 오픈마인드로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보고 좋지라는 시기였는데 약간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좀 그렇더라고요.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들 낳아 키우는데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애들도 성격이 너무 좋아요. 얘기가 갑자기 너무 멀리까지 왔지만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맙시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머리 얘기 4부에 너무 했더니 우리 경미님도 저도 한번 다시 머리 검토해 볼게요. 아직 중년이라 말하고 싶진 않으나 확실한 중년은 맞습니다. 라고 우리 중년이라는 글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 끝곡은 평강공주님 신청곡을 준비합니다. 녹색지대 준비 없는 이별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 모두가 은혜입니다. 내가 있어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못 산다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내가 있어 불행하다는 삶이 있습니다. 당신만 아니면 살 수 있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쪽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대종사님은 이 우주 만물이 서로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를 은혜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상대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무한한 긍정입니다. 사이좋은 정도가 아니라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살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다시 보아야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G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요, 하루살이는 하루만 보고 범아재미는 한 달만 보기 때문에 하루살이는 한 달을 모르고 범아재미는 1년을 모르며 범부는 일생만 보기 때문에 영생을 모르지만 불보살들은 능히 영생을 보심으로 가장 긴 계획을 세우시고 가장 근본되는 일에 힘쓰신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나는 구도자.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8월 12일 수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44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내일을 위한 준비가 없겠죠. 또 한 달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1년을, 또 더 먼 미래를 준비할 수 없을 겁니다. 먼 훗날의 나에게 지금의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뭘까요? 더 넓은 시선으로, 더 깊은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근본을 챙기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원불교 용어와 상식을 좀 더 쉽고 깊이 있게 알아보는 원소 피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원소 피키워드 만나봅니다. 먼저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어서 창작송가입니다. 선물.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낙원 세계입니다. 낙원 세상으로도 불리는 낙원 세계는 단순히 보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세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원불교에서 보는 낙원 세계는 불교의 극락, 기독교의 천국, 선도에서 말하는 무릉도원이나 유토피아처럼 현실 세계와 다른 세상 밖에 있다고 상상하는 이상 세계를 의미하는데요. 원불교에서는 낙원 세계가 이 세상 밖에 따로 건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주체가 되어 물질 과학 문명을 선용하면 광대문양한 낙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원불교에서 보는 낙원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심낙원입니다. 마음이 지극히 안락한 경지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둘째는 신낙원으로 각종 문명의 이기를 통해 육신이 편안한 경지를 뜻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사회적 낙원인데요. 인류 공동체가 서로 이해하고 아끼며 갈등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경지입니다. 원불교에서는 낙원은 새로 건설해야 할 이상세계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이것을 모르고 수용하지 못할 뿐이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대종사님께서는 바른 진리신앙과 도덕의 훈련을 통해 일체의 생명을 광대문양한 낙원으로 인도하자고 밝혀주기도 하셨습니다. 원소 피키어드, 오늘은 낙원 세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다름이 없는 낙원으로.

누군가에게 고마웠던 경험을 돌아보면 살며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2년 전 겨울, 나는 애인과 헤어졌다. 이별의 아픔이야 당연했다. 그때의 헤어짐이 유난히 아팠던 것은 공허한 빈자리보다 자책에서 왔다. 바빠서 소홀해졌다는 나의 말이 변명은 아니었을까. 난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선뜻 꺼내길 망설이는 성격도 한몫했다. 남들에게 힘들다고 털어놓는 행동처럼 약해 보이는 건 없단 생각에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아가며 2주가량을 지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 어서 빨리 잊히길 바라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시간이란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고 그 앞에서 나는 무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평소에도 워낙 자주 연락하는 절친한 사이였다. 특별한 용건 없이 안부를 물어보는 친구. 별일 없다고 말했지만 나의 목소리에서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묻어나왔을까. 어쩌다 보니 친구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헤어지지 않았을까? 질문을 들은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건 없어. 내가 그때 그랬던 건 그 당시 너의 최선이었을 거야. 나보다 연애도 많이 해보지 않은 친구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그 말을 했다는 것조차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때의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 한마디였다. 사람 일이라는 게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어 얕은 계산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당시의 선택이 지금은 아쉬워 보일지라도 그때의 최선이라는 걸 믿는다. 2년 전 모든 것이 내 탓이라 생각했던 시절에 인연이란 그렇게 되지 않다는 걸 친구는 알려주었다. 그 친구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기에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 후 2년이란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많은 관계들을 맺고 헤어졌다. 그리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 과정을 아무 노력 없이 보내진 않았지만 인연은 그렇게 유지되지 않다는 사실을 이젠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고마운 사람을 생각하면 그 친구가 생각난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월간 원광에 실린 정상범님의 글 최선이었다는 한마디 만나봤고요. 이어서 어반자카파,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 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은희로운 만남 바람개비 만나볼게요. 창작 성가입니다. 사랑의 기도.

0: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은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남은 우리에게 어떤 바람을 선물해 줄까요?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오늘은 약대교당 희타원 권희원 교도님과 함께합니다. 교도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 인천교구 약대교당에 다니고 있는 교도 권희원입니다. 이렇게 원음의 소리 청취자분들과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0: 네, 교도님 어서 오세요. 교도님께서는 현재 약대교당에 다니고 계십니다. 푸른 나무와도 같은 교당이란 소개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약대교당, 어떤 교당인지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약대교당은 아타원 서동영 교무님과 교도들이 함께 신앙과 수행을 하는 곳입니다. 사계절 내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푸른 나무처럼 지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법의 향기를 만나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소중하고 행복한 도량입니다. 언제든 편하게 방문해서 한잔하며 마음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교도님들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 역시 약대교당을 찾아 위로를 얻기도 하고 지친 마음을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면서 지역 교화에 있어서도 많은 정성을 쏟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교도님께서는 원불교에 어떻게 입교하시게 된 건가요?
1: 고 상타원 고흥선 법사님이신 시어머님의 연원으로 입교하게 되었고요. 공무원 생활을 퇴직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처음 발걸음을 들여놓은 곳이 지금의 푸른 나무와도 같은 약대교당입니다.
0: 아, 네. 시어머님 통해서 원불교와 인연을 맺으셨군요.
1: 네.
0: 네. 현재 약대교당 교도로 열심히 마음공부 이어가고 계시지만 본공예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또 경인교구 원음합창단에서도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인교구 원음합창단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경기 인천교구 원음합창단은 2001년에 창단되어 지난 26년여 동안 꾸준히 정규 발표와 공연을 이어온 우리 경인교구의 대표 문화단체입니다. 현재 도대근 지휘자의 지도 아래 맑고 아름다운 음색의 합창을 선보이면서 교구의 여러 자리에서 소중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한 분 한 분의 정성과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호흡이 모여서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원들 모두 노래를 통해 자연스럽게 마음 공부도 하고 경을 나누고 있습니다.
0: 와, 26년이라는 긴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합창단이군요. 긴 시간만큼 단원분들 간의 화합도 깊을 것 같은데요. 교도님께서는 합창단 활동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1: 2001년 경인교구 합창단을 창단 모집한다는 교구 공고를 보신 김현중 교무님의 추천으로 처음 발을 디딘 것이 지금까지 합창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합창이란 경계가 왔을 때 노래로 위로를 받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상의 비타민입니다.
0: 네. 와, 일상의 비타민이라고 표현하신 게 참 인상적인데요. 경인교구 원음 합창단이 얼마 전에 너무나 멋지고 뜻깊은 자리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대 종교가 함께했던 WYD 청년 함께 있다 기념 음악회에서 중앙교구 원음 합창단과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어떠셨어요?
1: 경인과 중앙 두 교구가 별도로 노래 연습을 했지만 교구를 넘어 서로 화합하며 자연스럽게 하나 된 호흡과 마음을 이뤄낸 큰 성과입니다. 이날 함께한 것은 있다라는 의미에 깊이 다가간 순간이었습니다. 55명의 합창 단원들이 각자의 마음에 가득한 사랑을 담아 공연했고 두 곡 모두 4대 종교

0: 종사 탄생 100주년 판타타 공연을 하면서 여러 격구가 합동으로 서울국립극장과 부산 KBS 방송국 등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큰 무대에 서 보았다는 자부심. 그리고 2019년 경인격구 합동법회에서 전산 상사님을 포함 많은 교문인과 내빈 앞에서 경인격구 합창단에 합창하는 도중에 함께 합창을 하고 있는 남편 동산 성원종 교도와의 특별 퍼포먼스 공연을 해서 큰 박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1: 네. 남편분도 함께 합창단 활동하고 계시는군요. 두 분 이렇게 무대에 서셨던 것만으로도 정말 특별한 추억이시겠네요.
0: 네.
1: 혹시 아직 원불교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입교를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원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교도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요?
0: 원불교는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따뜻하게 서로를 이해해주며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마음 공부를 통하여 자신을 변화시키고 주위를 훈훈하게 유익을 주는 종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법문은 설성여론 8조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오입니다. 이 법문은 제가 법포를 받을 때도 마음에 깊이 새겼던 말씀입니다. 내 본래의 마음을 찾아 스스로 스승으로 섭는 공부. 이 공부야말로 원불교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이자 진급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나 자신을 살피고 가르치는 마음 공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0: 네.
1: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경계의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멈추고 돌아보고 깊이 들여다보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고요.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건 원불교의 마음 공부일 텐데요. 기억에 남는 마음 공부 감상담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0: 단장이 되어 단원들이 정해지면 주위에서 들려오는 말들로 인해 그 단원은 이런 사람이라는 분별심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스며들어 단원들의 장단점을 미리 판단하게 됩니다.
1: 네.
0: 하지만 직접 만나 대화하고 단원성을 함께 하다 보면 그 단원의 좋은 점이 눈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1: 네.
0: 우리 중생들도 마음속에는 내 코드와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나쁘다는 식으로 성급히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현혹되지 말고 분별심과 집착심을 내려놓는 공부가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이 점에서 잠시 흔들렸던 제 자신이 부럽습니다. 모르는 것은 알려주고 잘하는 부분은 칭찬하고 독려하는 것이 내 역할임을 다시 다짐을 봅니다. 신덕과 행덕 그리고 언덕의 길로 단원들을 정석껏 챙기며 함께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 정말 우리 단원분들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원불교를 알기 전과 알고 난 뒤 교도님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찾아온 변화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0: 일상 수행의 요법을 통해 지혜를 찾고 분별심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서서 바라보게 되고 서로 간 소통의 중요함을 느끼며 화가 올라올 때는 참기보다 오랫동안 붙잡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1: 네. 마음의 여유가 생기셨다고 하셨는데요. 분별심과 주착심을 내려놓았기에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도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소통과 화합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느끼게 됐는데요. 음악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화합을 이뤄내신 게 참 멋지신 것 같습니다. 네, 교도님 오늘 이렇게 만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오늘은 약대교당 권희용 교도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우리 하나 되어.

0: 원불교 알림 체크.
1: 나와 이웃과 세상을 위한 기도, 원기 111년 중앙총부 법인절 특별기도가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중앙총부 대각전이고요. 15일과 16일, 17일엔 교사 봉독을 진행하며 18일은 총무부장 이상균 교무, 19일엔 교화 훈련부장 이인성 교무, 20일은 수의단의 상임중앙 박중훈 교무의 설법이 있습니다. 법인절 당일인 오는 21일엔 중앙총부 경축식에서 특별 기도를 함께하게 되는데요. 원기 111년 중앙총부 경축식은 오는 21일 오전 9시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거행되며 안인석 교무의 설법이 있을 예정입니다. 법인절의 뜻을 함께 새기고 서원을 모으는 자리에 많은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오는 21일 법인절을 맞아 청소년국이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우리 교당 법당 그리기 대회인데요. 반짝이는 일원상, 법당 풍경, 함께 법회를 보는 모습 등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 우리 교당 법당을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제출기한은 오는 31일까지, 그림 크기는 A3, A4 사이즈입니다. 참여한 어린이에겐 멋진 기념품을 드린다고 하네요. 많은 어린이 교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원불교 청소년국으로 문의하시거나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잔나비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원불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이교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요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독경에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과거 성현들의 책으로 지어놓은 경전들을 읽어 거기에서 지견을 밝히는 것이요. 둘은 모든 사람의 선악을 보아 거기에서 스승과 거울을 얻는 것이요. 셋은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에 그 사사물물 가운데에서 진리의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라. 통달한 사람은 이 세 가지 독경을 아울러 함으로 보보일체 대성경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3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기분 좋은 12시. 밑을 무겁게 해서 아무렇게나 굴려도 오뚝오뚝 일어서는 장난감을 오뚝이라고 부르죠. 그 모습이 대견해서인지 많은 사람들은 실패해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오뚝이 같다라고 부르곤 합니다. 무게 중심과 중력이라는 다소 복잡한 원리가 있지만 그 전에 밑면부터 키우는 반구 형태부터가 오뚜기의 기본이라고 하네요. 기본이 튼튼하게 받쳐주는 게 실패에도 일어서고 절망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오뚜기 정신이지 않을까요? 오늘도 나의 밑동부터 튼튼하게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요. 이승철의 런웨이.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반갑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오뚜기 정신 하니까 예전에 그 사격 선수 있죠. 진정호 선수가 경기 도중에 6.6을 쏜 실수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을 안겼을 때 기사 곳곳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라. 오늘도 그런 응원이 필요한 어는 가족분들에게 힘껏 외쳐드리고 시작해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2시간 지금부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문자는요. 샵8970 우물정 8970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거북이의 주인공 마이티마우스의 웃어.

거북이의 주인공 마이티마우스, 인순이의 우서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뒷번호 329 쓰시는 분이 어제 저녁에 운동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결국 치킨 냄새를 못 참고 유혹에 넘어갔지 뭡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책감이 팍 밀려왔는데 오뚜기 이야기를 들으니 피식 웃음이 나네요. 실패는 잠시 굴러간 것뿐! 오늘 점심부터 다시 샐러드로 든든하게 밑동을 채우고 오뚜기처럼 꿋꿋하게 버텨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대부분은 운동을 하지 않고 치킨을 먹습니다. 그런데 3295님은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운동을 하고 치킨을 먹었으니 단백질 섭취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근육량이 늘어났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정도 먹어줘야 돼요. 잘하셨고, 자, 오늘부터 점심부터 샐러드 예 간다고 하셨으니까 화이팅이에요. 예.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저 왔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복수님 감사해요. 뒷번호 2349 쓰시는 분은 오전에 식자재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자두랑 복숭아랑 무화과까지 제철 과일을 싹 쓸어 왔네요. 딱딱이 복숭아 한 입을 베어 물고 희원 씨 목소리 들으니 부러울 게 하나 없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도 오늘 아침에 마트를 갔다 왔는데 무화과가 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무화과를 한두 개씩 원래 팔지 않고 그 그 스티로폼 그 박스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양이 많아갖고 우리 집에서 사람들이 많지만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화과를 샀다가 다 먹어본 기억이 없어서 그래서 무화과로 어떤 걸 해야 잘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는데 뒷번호 2349님께서도 예 싹 쓸어오셨다고 하니까 혹 무화과를 어떻게 드신다 이런 방법 있으면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뒷번호 4291 쓰시는 분은 정년퇴직 후에 작은 카페를 준비 중인 50대 남성입니다. 자꾸 나이를 먹고 새로운 일에 뛰어드는 게 맞나 두렵기도 하고 준비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주눅이 들었어요. 하지만 오뚜기처럼 무게중심만 잘 잡으면 결국엔 제자리를 찾겠죠. 희원 씨의 시원한 목소리를 들으니 용기가 100배 충전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년퇴직을 하셨다 함은 그만큼 또 그 일터에서 오랫동안 책임감을 갖고 일하신 분일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시작하셨으니까요. 오래 보고 하신다면 오늘의 실수가 내일은 또 성공의 지름길 아니겠어요? 잘하실 수 있어요. 화이팅이에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임재범의 Life is Drama, 마야의 나를 외치다.

임재범의 Life is a Drama 그리고 마야의 나를 외치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3394 쓰시는 분이 거실 에어컨 켜두고 요즘 제일 좋아하는 무화과를 썰어서 요거트에 올려 먹고 있어요. 오! 아침 선선한 바람에 속아서 외출을 했다가 뜨거운 맛보고 빛의 속도로 귀가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요거트에 올려 먹으면 맛있겠네.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니면 샐러드에 엄청 많이 넣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요거트에 먹는 것도 맛있겠는데요. 그렇게 한 번도 안 먹고 그냥 무화과만 먹으려고 해서 뭔가 좀 손이 안 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오늘 가는 길에 무화과를 좀 사가야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드시면 어떡하죠? 그러면 제가 먹어야죠 뭐. 좋습니다. 1부 끝곡으로 ATG의 웨이브 띄워드리고요.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먹는 거니까.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불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불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지도자가 무념의 큰 덕으로 대중을 두루 포섭하는 것이 비하건대 한 몸 가운데 심장이 가슴속 깊이 들어 있어 전신을 총섭함과 같다 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0장 법문입니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 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승희의 여름밤.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여유 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짜투리 같은 쉼을 주는 곳, 기분 좋은 12시 청취하실 수 있는 전국의 주파수 좀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메가헤르츠입니다.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뒷번호 3411 쓰시는 분께서 결혼한 지 반년 된 새댁입니다. 어머나! 오늘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짜도 너무 짜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은 초보인데 둥글둥글 굴러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저도 오늘 저녁엔 더 맛있는 찌개로 다시 도전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찌개를 끓이다가 짤 수 있어요. 네, 싱거울 수 있고요. 그러면 물을 더 넣거나 소금을 더 치거나 간장을 넣거나 하셔서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예, 베테랑들도요.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음식을 맛보기 전에 바로 넣으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쿵하고 내려앉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뒷번호 3819 쓰시는 분은 아이들 여름방학 막바지라 어제 마지막으로 집앞 분수대에 물놀이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고 저는 그늘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 힐링 여름아 천천히 가라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사실 요 며칠 같으면은 조금 더 여름이 되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유 지난주같이 그렇게 계속된다면 너무 뜨겁네요. 생각만 해도 그쵸? 아, 뒷번호 8164 쓰시는 분께서 걸음마 배우는 우리 아기가 오늘만 10번을 넘어졌는데 웃으면서 또 일어나네요. 아기한테 오뚜기 정신을 한 수 배웁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정말 귀여울 때네요. 그쵸? 뒷번호 5894 쓰시는 분은 막바지 휴가 다 다녀오고 오늘 복귀를 했는데 모니터 보는데 눈이 스르르 감기네요. 낮 기온 33도에 제 의욕은 0도입니다. 희연 누나 잠 깨는 신나는 노래 하나 써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신나는 노래 두 곡으로 띄워드릴게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도겸의 고!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도겸의 고 띄워드렸는데 어떻게 좀 신이 좀 나시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홍경아님께서 오늘도 희원 씨 목소리 들으며 버스 운행 중입니다. 다음 운행을 위해 군

부산 터미널에서 잠시 쉬며 어플로 청취하며 출석 인사드립니다. 신청곡은 임창정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신청해 주셨어요. 경아님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고요. 운행 중이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언제나 안전운전입니다. 뒷번호 3725 쓰시는 분께선 아침에 알람을 못 들어서 지각 위기였는데 초인적인 힘으로 오뚝처럼 벌떡 일어나 씻고 5분 만에 뛰어나왔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못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안 될 것 같잖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5분 만에 이거를 다 준비해서 나가냐라고 하지만 정말 사람이 마음먹게 달렸어요. 예, 아 1시간 걸리는 것도 5분 안에 가능하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예, 바로 지각 타이밍이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안 하셨겠죠? 예, 아주 좋습니다. 뒷번호 1167 쓰시는 분은 아침 6시 순찰 돌 때만 해도 선선하니 일할 맛이 났는데 정오가 되니까 열기가 대단하네요. 현양의 목소리를 들으며 초소에서 시원한 보리차 한 잔 마시는 게 제 소소한 행복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아, 우리가 이제 아침에는 어머나 이렇게 또 가을이 오나 싶었다가도 낮이 되면은 여전히 여름이구나 싶어요. 그쵸? 예, 여름은 아직 여름인가 봐요. 노래 두 곡 더 띄워드릴게요. 남유정의 니가 참 좋아 오마이걸의 내 얘길 들어봐.

남주정의 네가 참 좋아 오마이걸의 내 얘길 들어봐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4123 쓰시는 분께서 3교대 근무라 이제 퇴근해서 샤워하고 누웠어요. 창문 너머로 햇살은 따가운데 집안에서 듣는 희원씨 목소리는 청량함 그 자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나 그렇게 또 받아들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살짝 눈을 감고 라디오를 함께 하시면 예 꿀잠 주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슬쩍 자는 잠은 참 좋죠. 2부 끝곡으로 자이언티의 노 메이크업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산불을 예방합시다. 봄철 건조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 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서대원이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삼천 대천 세계가 있다 하오니 사실로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있나니라. 그러나 삼천 대천 세계가 이 세계 밖에 따로 건립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 분립된 가지가지의 세계를 말한 것이니 그 수효를 헤아려 보면은 삼천 대천 세계로도 오히려 부족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변이품 5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기분 좋은 12시.
1: 자, 원현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요리 쿡 조리 쿡 요리조리 쿡쿡쿡. 수요일에 내가 요리사, 수요일 언니가 야심차게 준비한 요리국 조리국 요리조리 쿡쿡쿡 시간이요. 오늘은 여름의 별미라고 불리는 콩국수를 준비해봤다구. 정말 간단하게부터 정성 가득 들여 만들 수 있는 레시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자구. 콩국수의 핵심은 역시나 콩에 있지 않겠소? 내가 준비한 콩은 깜장이 서리서리 서리태. 1인분 분량으로 서리태 2컵을 준비했는데 정말 2컵만 갈아서 해먹을 사람은 없겠지? 콩은 가볍게 헹궈서 물 1리터를 넣고 바로 삶아줄 거야. 보통은 불려서 사용을 하는데 불리지 않고 삶으면 콩의 단맛과 고소함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이 맛도 추천을 해봐.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여서 천천히 익혀주는데 중간중간 더 깔끔한 맛을 위해 거품을 걷어내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지. 삶은 콩은 식힌 뒤에 콩을 삶았던 물과 함께 갈아줄 텐데 이미 콩물이 배어있는 물을 버리지 않고 활용해주는 센수! 잘 식힌 콩과 물은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고 거기에 통깨 한 숟가락, 잣도 역시 한 숟가락을 함께 넣어 갈아주면 더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곱게 갈아진 콩물은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준비를 해주고 콩국수면은 1인분 삶아서 찬물에 헹궈 물기를 제거하고 그릇에 담아 차가운 콩물을 부어서 삶은 계란과 채썬 오이를 고명으로 올려주면 완성! 밖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진하고 고소한 여름철 별미 콩국수! 오늘 바로 어떤가?
1: 콩국수

팥빙수에 콩국수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요리쿡저리쿡 요리저리쿡쿡쿡 바로 콩국수였는데요. 콩국수 하면 설탕파, 소금파로 나뉘죠. 아, 근데 원흑 가족분들은 어떻게 넣어서 드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정답이 없어서 더 분분하게 갈리는 주제 아닐까 싶습니다. 소금은 콩의 고소함을 살리고 설탕은 콩의 부드러운 맛을 더해주죠. 이것도 저것도 못 정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무맛, 그냥 콩맛을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레시피여서 그런지 실패 확률이 적고요. 이 완연한 여름에 잘 어울리는 콩국수로 시원한 오후 되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두 곡 더 띄워드립니다. 정은지의 파도, 웬디의 Like Water.

정원지의 파도, 웬디의 Like Water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3680 쓰시는 분이 어머나! 지금 드시고 계신 거예요? 콩국수는 서리태가 최고죠. 희원님, 한 대 접으실래요? 아, 먹고 싶다. 여름엔 왜 이리 땡기는지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사진을 찍어 놓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아 검은콩으로 서리태 이제 콩국수를 얘기를 해서 요 사진을 보내주신 거군요. 아 기가 막히네요. 걸쭉하니 위에 흑게와 이제 참깨도 이렇게 뿌려서 아 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 기가 막힌 집이네요. 예 그냥 저 사진만 봐도 맛있음이 보입니다. 맛집일세. 아 너무 맛있겠네요. 아 뒷번호 8039 쓰시는 분이 혼자 자취하는 청년입니다. 콩국수는 늘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인 줄 알았는데 오늘 방송을 들으니 콩을 불리지 않고 삶아도 된다는 엄청난 꿀팁을 얻었네요. 아, 소금과 설탕 살짝 타서 저만의 황금 비율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렇게 또 살짝 섞으면 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뒷번호 1961 쓰시는 분은 콩국수는 자고로 설탕을 듬뿍 넣어서 달달하게 먹어야 진짜 여름 별미 아닐까요? 어릴 때 할머니가 얼음을 동동 띄우고 설탕을 팍팍 타서 주시던 그 추억의 맛 잊을 수가 없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금파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설탕을 쳐서 드시는 분들은 또 그 맛을 잊지 못하고 그렇게 설탕을 넣어서 드시더라고요. 뒷번호 4211 쓰시는 분은 희원씨, 저는 콩국수 먹을 때 아무것도 안 넣고 먹습니다. 좋은 콩으로 진하게 갈아서 그 자체의 맛을 음미해보니까 콩 특유의 단맛과 고소함이 밀려오면서 진짜 매력있더라고요. 원은 가족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넣지 않은 순정 콩국수 한번 도전해보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요것도 한번 다음에는 도전해봐야겠어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싸이의 예술이야.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고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로 마음을 넣거라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어요. 섬유감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키키의 팝옥 팝옥 엄정화의 디스코 손담비의 퀸 띄워드립니다.

노래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키키의 팝업 팝업, 엄정화의 디스코, 손담비의 퀸까지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오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맡김 한 박스,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문호 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밴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 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아, 문자 좀 살펴볼게요. 전호성님이 희원님 어제까지 휴가 잘 보내고 오늘 회사 출근했답니다. 저는 휴가 때 전남 화순에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신청곡은 이혜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 신청해 주셨네요. 아, 화순에 다녀오셨군요. 휴가를 잘 보내신 것 같아 저도 좋습니다. 호성님 뒷번호 6078 쓰시는 분은 희원 씨 반가워요. 택시 운전하는데 아침엔 창문을 열고 달리면 바람이 참 상쾌하더라고요. 지금은 해가 뜨거워져서 에어컨 강풍 틀었습니다. 그래도 라디오에서 신나는 노래 나오니까 신나게 핸들 잡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 아침 저녁으로는 진짜 요즘에 밖에 걸어다녀도 참 날씨가 좋고 근데 아직까지 낮은 더우니까요. 예. 파워 냉방이요? 예, 파워 냉방 틀으셔야 됩니다. 그럼요. 뒷번호 150 쓰시는 분은 엄마가 시골에서 직접 따서 보내주신 자두를 먹었는데 새콤달콤 너무 맛있네요. 아침 바람은 가을인데 낮엔 아직 한여름인 수요일 라디오 들으며 빨래 건조대 정리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엄마가 보내주신 거는 뭐든지 맛있는 것 같아요. 그쵸?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정혜인의 그대 내게 다시, 김수연의 약속.

정혜인의 그대 내게 다시, 김수연의 약속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4821 쓰시는 분이 아침에 차 타고 출근하는데 운전대 잡은 손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챙겨 들고 내려온 텀블러를 차 지붕 위에 얹어두고 그냥 출발했더라고. 어떡해. 다행히 출발하자마자 생각나서 멈췄는데 지붕 위에 다소곳하게 세워져 있는 텀블러를 보며 혼자 터졌습니다. 아, 그래도 성격이 급하지 않으신 분인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갔을 텐데, 그럼 이제 텀블러가 떨어지는 걸 알고 차를 세우셨을 것 같거든요. 뭔가 이제 사고가 난 것처럼 당당당당 소리가 나서 그 소리에 놀라서 뭐지? 아, 텀블러 이랬을 텐데, 굉장히 그 안전운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 여러분 한 번씩은 그런 적 저만 있나요? 커피를 잠깐 짐이 양쪽에 이제 손에 들고 커피도 가지고 있으면 그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차 지붕 위에 얹어두고 어떤 물건들을 넣어놓고 내 몸까지 쏙 들어왔는데 가다가 커피가 그대로 흘러서 새 차를 커피로 한 적. 뭐 다들 한 번씩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나만 그런 거예요? 나만 그런 사람이에요? 여튼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 다행이에요.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뒷번호 8832 쓰시는 분은 신호 대기 중에 옆차를 보니 강아지가 창밖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더라고요. 바람 느끼는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강아지들이 털을 막 휘날리면서 그 친구들도 이제 웃고 있어요. 너무 시원해. 헤헤헤 하면서 혓바닥을 내밀고 헤헤 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이제 웃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웃는 거라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아, 이 강아지들도 시원함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뒷번호 5684 쓰시는 분은 아침에 창문을 열었는데 새벽 바람이 제법 선선해서 놀랐어요. 아, 이제 가을이 오긴 오나 보다 싶어 기분 좋게 출근을 했네요. 낮 더위만 조금 꺾이면 완벽할 텐데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 여름도 이제 곧 지나갈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끝곡은요. 뒷번호 5659 쓰시는 분의 신청곡으로 띄워드릴게요. 핑클의 영원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물놀이 안전 수칙을 지킵시다. 음주 후 수영할 때 사고 발생 위험이 크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고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합니다.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로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신 후 들어갑니다. 수영 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합니다.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합니다.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장대, 튜브, 스티로폼 등 주위의 물건들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심진섭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가족인 원불교 망미교당 이익중 심도봉 교도의 법문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조정의 가요세상.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집에 놀러온 자녀들과 함께 눈이 동그래진 이유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잔디의 당신은 명작.

자, 얼마 전에 다 큰 딸이랑 마주 앉아서 오랜만에 공기놀이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공깃돌 다섯 개를 손등에 착 얹어서 싹 쓸어 담는 그런 꺾기를 보여줬더니 딸내미의 눈이 아주 동그래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시치미를 뚝 대고 한마디 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왕년에 공기놀이 선수였어라고 말이죠. 우리 어릴 적에는 구슬치기, 딱지치기, 공기놀이가 전부였지 않습니까? 뭐 다 큰 딸내미 앞에서 괜히 옛날 실력 뽐내면서 으스대보는데 이 세월이 이만큼 흘러서도 손가락이 그 요령을 기억하는 게 참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아무리 나이든 어른이 됐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개구쟁이 꼬마 녀석이 살고 있나 봅니다. 오늘 오후만큼은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가서 가볍고 신나게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신현입니다. 미안해서 미안해서.

0: 마이크 잘 들리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입니다. 예, 오늘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려낸 아주 참말로 거시기역의 멋진 가족들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부모님이랑 차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옆차선 차를 거시기역에 유심히 보더란 말이지. 그러더니 아빠, 옆차 아저씨가 고개를 뒤로 완전히 젖히고 계셔. 차도 이상한데? 하고 소리를 친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비상등을 켜고 옆차를 슬쩍 살펴보니까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 운전자분이 진짜로 의식을 잃고 참말로 거시기 해가지고 계시더란 말이지. 그 순간 아버지는 재빨리 경적을 빵빵빵 울리면서 그 차 앞을 거시기역에 딱 가로막아 섰고, 몇 달이 된 어머니는 119에 신고를 해갖고 참말로 거시겠다는 것이지. 덕분에 그 운전자분은 병원으로 무사히 옮겨져가지고 목숨을 건졌다는 것이요. 아이의 눈썰미에 부모님의 거시기한 순발력이 딱 합쳐져가지고 귀한 목숨을 건져냈다 이 말씀이요.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길 위에서 이웃을 살려낸 그 가족의 따뜻한 관심이야말로 결국에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참말로 거시기하게 구해낸 거시기가 아니겠소?
1: 유진아의 쓰리랑, 두각, 사랑할 땐 언제고.

0: 이 노래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맛보는 노래 출발할까요? 정수빈의 조님입니다. 늘 라디오와 함께 하신다고요. 대전의 김윤혜 씨도 오늘은 교육 마치고 일정이 남아서 동학사에 왔습니다. 가을바람 만끽하기에는 충분한 날씨입니다. 너무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요. 잠깐이지만 계곡물에 손도 담가보고 돌닷도 쌓아보고 힐링하고 있다고요. 어서 오세요.

독산도 한양님 점심도 만나게 드셨죠. 즐거운 오후들 보내서 하셨고요. 잠시만요. 최경식 씨 바람이 제법 가을 냄새가 납니다. 상쾌하고 활기찬 오후 시간 보내세요. 거창이 이현수 씨 가정일은 반갑고 사랑합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며칠 동안 이제는 아침 저녁에 시원하네요 하셨고요. 이준호 씨 나의 벗 춘천 갑니다. 즐거운 방송입니다 하셨습니다. 양대성 유유유

그렇습니다. 자, 신복순 씨, 언뜻 반가워요. 부산은 비가 금방이라도 내릴 것처럼 하늘이 흐릿하고 바람도 많이 붑니다. 오늘 또 우리 행복한 방송 조용히 가상 들으면서 함께하고 있다고요. 염건선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마음먹고 일찍 출석합니다. 오늘 가요 방송 가요세상 진 애청자입니다 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황윤희의 못난 사랑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주니까 들녘의 열매들 익어가는 소리에 여름이 서서히 고개 숙이고 높고픈 하늘에 구름이 평화롭게 흐르는 오후 기다림마저 설레이고 따뜻하고 정겨운 말씀으로 오후를 여는 조은의 가요세상 오늘도 즐겁게 정치합니다 하셨습니다. 하늘이시여 비 좀 내려주세요. 동대문 이지영씨 오늘도 스마일언니와 함께 친정 부모님 뵈러 가는 휴게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부모님도 뵙고 함께 휴가도 보내려고 서울에서 경남까지 4시간 장거리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지만 부모님 뵐 생각에 설레서인지 짧게만 느껴지네요. 좋은 여행을 사랑드리면서 가는 길이라 더욱 즐겁다고요. 네, 잘 다녀오세요. 연분홍 유진의 노래.

네. 낮 동안 햇빛은 뜨거우나 바람은 불어서 조금 시원하네요. 그래도 햇빛에 강렬한 열기는 좀 갈 것 같습니다. 여름날의 추억이 자국자국 쌓이길 바랍니다 하셨고요. 최영아 씨 들어오셨고요. 네, 동대문 이정 씨가 아우 신나. 네. 최승현 씨도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절기는 어김없이 돌고요. 오늘도 좋은 노래들 많이 듣고 있다고요. 늘 라디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그 거시기 이장님 구수한 사투리로 마이크 시험 중 하시는 게 거시기역에 고향스럽습니다. 예, 거시기입니다 하셨고요. 부산 멋쟁이님이 부산은 오늘 또 가을의 향이 머무는 날씨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선선해진 것 같아요. 예. 자, 김연자의 노래 정든님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전무 출신 권장 부인들의 침묵 수양 단체로 정토회를 조직하라 하시며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터전이 발라야 만물이 올바른 화육을 얻고 내조와 권장이 튼튼하여야 교단의 일꾼들이 사심 없는 봉공을 하게 되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땅이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면 지상의 만물이 다 바른 생성을 얻을 것이요 아내가 그 권장을 바르게 하고 어머니가 그 감화를 바르게 하면 그 남편 그 자녀가 바른 활동과 바른 성장을 얻을 것이니 이것이 곧 교단을 바르고 세계를 바르는 바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29장 법문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아침 알람 딱 한번 울렸을 때 바로 눈을 번쩍 뜨는 분들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뭐 7시, 7시 5분, 10분 뭐 이렇게 5분 간격으로 줄줄이 맞춰두실 겁니다. 첫 알람 끄면서 아 5분만 더 잘 수 있다. 네, 그때의 그 달콤함은 왜 이리 큰지. 정작 나중에는 허겁지겁 뛰어가면서도 말이죠. 아침부터 알람과 치열하게 겨루고 나오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 나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된다. 네, 다양한 이야기와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 보내주세요. 네, 이수진의 노래 뜨는 해, 윤태규입니다. My Way.

지우기도 하고 빈 페이지를 남겨두기도 하면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사랑도 그렇다. 설레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은 가슴 아픈 이별도 있고 영원할 것 같았던 약속이 수억으로 남기도 한다. 그러나 사랑했기에 알게 된 마음이 있고 헤어져 보았기에 깨닫게 된 소중함도 있다. 그 모든 경험이 조금씩 나를 어른으로 만들어간다. 세월이 흐른 뒤 젊은 날의 노트를 다시 펼쳐보면은 잘한 일보다 서툴렀던 순간들이 더 많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그때 나는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났고 길을 잃으면서도 끝내 나의 길을 찾아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젊은 날의 빈 노트에는 정답을 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오늘 사랑했다면 사랑을 쓰고 오늘 눈물을 흘렸다면 그 눈물을 쓰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꿈이 있다면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면 된다. 인생은 처음부터 완성된 얘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가 직접 써내려가는 한 권의 노트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언젠가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잘 쓴 인생보다 후회 없이 살아낸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무정한 사람 신청하신 분 계셨고요. 성민호의 노래 꼭 듣고 싶다고 주셨습니다. 오전에 운

운동하고 지인들하고 하차 한잔하고 보내고 오후엔 또 가요세상 벗삼아 집안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의 바람길 듣고 싶네요 하셨고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해진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이 말복이던데 더워도 조금만 참으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부산은 오늘 또 가을의 향이 머무는 날이라고 주셨습니다. 고희성 씨 들어오셨고요.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정확히 5시 30분이에요. 알람을 맞춘 것도 아닌데 매일 아침이 똑같습니다. 저도 신기합니다. 놀랐습니다. 네. 라디오 전서 시작 본문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고요. 아, 그러시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선택 2시에 조은영의 가요세상 유난희 씨 살기 좋은 대한민국 성민호 무정한 사람 바람 부는 세상 김수련의 무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젊은 날엔 아무리 자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왜 그리 힘들었는지 요즘은 나이 탓인지 새벽에 눈이 알아서 떠집니다. 네, 이수진 가수님 뜨는 애 감사합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파이팅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우리들의 얘기니까요. 알고 보니 인생 성공했더군요라고. 예. 그리고 더위가 한풀 꺾인 하늘에 구름이 장관입니다 하셨고요. 시원해진 날씨에 행복 한점더 추가합니다. 탐정옥 씨의 나비의 정상 가자 두둥실 신청합니다. 평강공주님. 오늘은 신랑이랑 마트 와서 커피 한잔하고 있어요. 시원해서 날아갈 것 같습니다. 김혜연의 유리구두 주셨고요. 자, 성민호의 노래입니다. 무정한 사람.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시는 주유 상품권 있고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있습니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가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잔 마스크팩, 파주의 명물 마늘빵이 맛있는 집 뉴제은 베이커리에서 마늘빵 드립니다. 예.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을 위한 그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노래를 세 곡을 들으시고 믹싱된 음악을 한 곡 한 곡씩 찾으시면 되는데 오늘도 들어보니까 너무 쉬워요. 예, 그래서 좀 오늘은 방법을 다르게 해봤습니다. 세 곡을 들으니까 다 듣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드릴 거니까요. 귀를 쫑긋 세우고 세 곡을 섞어라 가요 비빔밥.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분들의 절대 응감을 테스트하겠습니다. 자, 김태연의 바람길 전해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마음을 나눕시다. 물질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마음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마음에 품은 작은 불씨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 세상은 따뜻하게 빛납니다.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주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굳은 얼굴을 활짝 펴고 상대방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우리네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 지금 실천해 보세요.

0: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과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아서 이 회상이 무궁하게 발전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독편 5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5: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5: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6: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7: 김혜연의 노래였습니다. 유리구두 신청하신 분에게 전해드렸던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은요,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세 곡을 섞어라 가요 비빔밥. 예. 뭐 오늘 또 세 곡을 비빔밥처럼 잘 섞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부터 나가는 노래를 잘 들으시고 이 안에 숨어있는 노래 세 곡의 제목과 가수를 모두 적어서 문자 샵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귀 쫑긋 세우시고 어떤 노래인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1차 나갑니다.

너무 빨리 돌렸나요? 그래도 아시겠죠? 아니 그냥 노래 들으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빠르게 돌려봤습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도 감이 온다. 이 정도면 뭐 쉬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동대문의 지혜심 씨, 오늘 늦게 들어오셨나요? 전 트로트만 좋아하는 트로트 매니아입니다. 가수도 노래도 엄청 잘하는 진해성 팬이에요. 네, 이번 주 목요일 라이브 코너. 네, 진해성 씨 부탁한다. 네, 진해성 씨가 바빠서 못 와요. 네, 한번 보면 오겠는데. 네, 요즘에 스케줄이 잘 안 되나 봐요. 네. 자, 두 번째 수요 퀴즈 나갑니다. 이번에는 사정없이 늘렸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정신이 없다고만. 아니 모르겠어요. 아 정신 없어요. 왜 그러세요?라고 이렇게 주신 분들이 많네요. 글쎄요. 이 정도면 뭐 갈피를 좀 잡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도 헷갈려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드릴까요? 너무 빨리 드리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기회를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어렵다고요? 두 번째도 정신이 없고 박태영 씨는 네 더운데 힘이 됐답니다. 노래 좀 들려주세요. 옛날 애인. 네. 그러면은 나훈아의 아니 왜 나훈아의 얘기를 하지? 자 들어보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젠 들리죠? 확실하게. 네. 그래서 오늘 좀 늘렸다가 좀 빠르게 돌려봤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부터 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드릴까요?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 정도면 뭐, 금방 알아맞히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대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 안에서 참여합니다. 네. 진해성 별 들려주세요 하면서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빨리. 야, 이분들 대단하시네. 네. 금방,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있고, 그 옆에서 이제 하시는 분이 보내주셨겠죠. 운전하시는 분은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네. 물론 아니시겠죠. 네. 자, 정답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자 씨는, 한국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군요. 오, 야, 어떻게, 동대문의 이지영 씨도, 정답을, 주셨어요. 네, 휴게소 쉬었습니다. 네. 근데 이두분 함께 가고 있어서, 함께 가는 거죠. 이게 두 분이 함께 가고 있어서, 한 분이 아니까 한 분에게 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만약에 된다면 두 분이 가위바위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두 분에게 다 드릴 수는 없고, 네. 두 분이 일단, 네, 정답을 주시게 됐어요. 다한 곡, 두곡 정도는 잘 주시는데, 세 곡을 다 주신 분은 오늘은 말이죠.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왜 그러지? 제가 너무 늘렸나? 네. 두곡 아니에요. 세 곡이에요. 세 곡.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한 번만 드려야 되겠다. 자,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른도 추억 속으로 최승현 씨 신청해 주셨고요. 솔직히 이 프로그램에 정하고 있어요. 마음이 울적할 때 들으면 기막힌 사이다처럼 체중이 쑥 내려갑니다. 오늘 출첵이 늦은 이유는 영화를 봤거든요. 당연히 혼자서죠. 네. 조은영의 가요 세상이란 좋은 멋이 생겨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브리나님하고 스마일님, 네. 휴게소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네. 운전 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또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송대관 씨의 노래 파이팅, 그리고 황민호 왕자 김다연 공주 노래 희망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군산의 강선주 씨가요. 송대관, 심수봉, 정재훈, 네, 송대관, 심수봉, 나훈아였습니다. 가수의 이름은. 한 시간 후면 친정 도착하시는군요. 이제 얼마 남았나요? 그 함양 휴게소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네, 지리산 쪽에 있기 때문에 그 공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정답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 송대관 네 박자, 심수봉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재래시장에 장사하면서 듣고 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재영아 씨도 늦게 다들 곡이 나가고 난 이해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요, 예, 스마일님하고 뒷자리가 2026번이신 분, 네, 새싹님께 누제온 마늘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민호입니다. 조금만 더 이따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네, 몇 초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노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정확하게 노래가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리면서 4부로 가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법문입니다.

님 찾아왔어요 였습니다. 정미애의 노래였어요. 가을일까 여름일까 뭐 그 혼돈된 시간이라고나 할까요? 태풍의 영향이다라고 하는 것이 순간이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이제 체감 온도가 약간 내려갔을 뿐이죠. 뭐 30도 쪽이면 예전에는 어우 더운 날씨야 이랬는데 말이죠. 워낙 덥다 보니까 오늘 날씨 정도면 뭐 그래 아우 시원해 뭐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 거죠. 체감 온도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요. 문자가 이제 스마일님 5892님은 주소 보내주시면 돼요. 저희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주소 보내주세요. 5892님. 네. 그리고 신청곡 감사합니다. 재승현 씨. 날씨가 시원해졌어요. 해변으로 가요. 세월 열차 사랑입니다. 아직도 해변으로 가요. 네. 여름에 많이 들었던 노래이죠. 장영민 씨가 오늘 또 열심히 음식 배달 중이시라고요. 미운 사랑 주셨고요. 그래서 민수진의 홍랑, 민수연이죠. 민수연, 홍랑, 진성의 울엄마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상품 타신 분들은 이제 좋으시겠습니다만은 아직 못 맞췄던 분들은 다음 주에 꼭 네, 잘 들으시고 미리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신청곡 주신 분들 중에서 또 열심히 전해드렸는데 잘 들으셨는지요? 진미령의 미운 사랑을 오늘 많은 분들이 주셨기 때문에 이 노래 한번 선곡해 봅니다.

걷다가 신발끈이 느슨해졌을 때 귀찮다고 그냥 걷다 보면은요. 발걸음도 어정쩡해지고 자칫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지요. 그럴 때는 잠시 제자리에 서서 신발끈을 단단하게 다시 묶어주는 잠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 늦어진 것 같아도 그래야 남은 길을 더 안전하고 경쾌하게 걸어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그 잘 풀어져요, 운동화가. 그래서 편하게 그냥 그리고 밟히기도 하고.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조금 경쾌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끈을 동여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낸 이 시간도 달리느라 느슨해졌던 마음에 끈을 묶어주는 따뜻한 쉼표였기를 바랍니다. 헐거워진 마음 잘 정돈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신의 멋진 남자 전해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하늘 사람을 보았는가? 하늘 사람이 하늘나라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저 어린이들이 바로 하늘 사람이니 저들은 마음 가운데 1호의 사심이 없으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철록이 나오나니라. 그러나 차차 사심이 생기면 철록도 따라서 그치게 되나니 수도인들도 사심만 없고 보면 한량 없는 철록이 따르지만은 사심이 일어나면 철록길이 따라서 막히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5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꼭 고요한 산사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잠시 눈을 감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는 이 순간이 바로 고요한 선이 되니까요.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나 자신에게도 온전한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 당신의 지 하루가 조용히 기대어 쉴 수 있는 곳.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가슴을 잘 해득하여 유념할 곳에는 반드시 유념을 잊지 말고 무념할 곳에는 반드시 무념을 잊지 말아서 유무념에 참된 공덕을 일일이 다 수용하도록 하라. 만일 이 유념과 무념의 길을 알지 못하면 유념할 곳에는 무념을 주장하고 무념할 곳에는 유념을 주장하여 유념과 무념이 한 가지 죄업을 지으며 무궁한 저 고해의 길이 침몰하게 될 것이니 어찌 한심치 아니하리요. 공부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여기에 잘 주의하여야 할 것이니라. 정산정사 법어

여러분께서는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부산 원음 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FM 104.9,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은 FM 97.9, 대구 경북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른해지기 쉬운 늦은 오후, 남은 시간도 마음의 쉼터에서 가장 편안하게 머물다 가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일상의 모든 움직임과 말하는 데 있어 무에 차지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으며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4장 말씀입니다.
3: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마음의 쉼터.
1: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내 마음의 온전한 휴식처 원음 방송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성인가요와 더불어 원불교 법문 말씀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반가운 음악들과 함께 여러분의 오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한 가정의 살림에도 주인은 머슴보다 걱정이 많나니 자기 살림이기 때문에 더 생각을 하게 되며 살림 속을 더 알므로 걱정을 먼저 하게 되나니라. 걱정을 하는 것도 알아야 걱정이 있나니 불보살들은 생사 대사를 알고 인과 보응을 알고 만생령이 다 한 권속임을 알기 때문에 걱정 없는 가운데 큰 걱정이 있으시고 범부 중생들은 모두 모르고 자행자지를 하기 때문에 걱정 바다 속에서도 참 걱정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살림에 대해서도 걱정스러운 일은 앞장서서 함께 걱정하고 알뜰히 챙기어 그 해결에 힘쓰는 이가 공도의 참다운 주인이니라.

여러분께서는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부산 어는 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신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성인 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FM 104.9,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은 FM 97.9, 대구 경북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른해지기 쉬운 늦은 오후, 남은 시간도 마음의 쉼터에서 가장 편안하게 머물다 가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나누어 주신 온기 덕분에 참으로 고맙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내 마음의 온전한 휴식처.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편안한 저녁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인생을 살다 보면 순경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순경은 말 그대로 순한 경계죠. 마음먹은 일이 뜻대로 되어가고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잘 풀려가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역경은 원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되는 온갖 어려움이 찾아와 힘든 상황입니다. 순견과 역경,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풀려나가는 순경이 더 좋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역경이 더 좋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죠. 아기가 넘어져 보지 않고 걸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아파 보지 않고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일해 보지 않고 휴식의 기쁨을 알 수 있을까요? 실패해 보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더 건강해지기까지, 완전한 성공을 이루기까지, 부처의 인격에 이르기까지 순경보다 역경이 더 큰 배움과 성장을 준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결과적으로 더 잘 되려고 하나 보다 하고 배움의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요?

0: 채환의 파이팅이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풀리는 순경이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역경이 더 큰 배움과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순경만을 맞이한다면 오히려 나태심과 교만심과 자만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역경은 비록 힘들겠지만 큰 수행의 기회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학과 10개 만들기를 제안한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이나 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문학 연구자, 특히 종교학 연구자 양성도 중요하다는 건데요. 자, 앞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함께 종교학과 10개 만들기도 가능할지,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종교학과 한승훈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2: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시인의 시 서시의 일부다. 과연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 최근 크고 작은 사건들이 뉴스를 통해 다 드러나고 법의 심판을 통해 그 죄과를 다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비밀은 없고 지은 대로 다 받게 된다는 인과의 이치를 다시금 깨우치게 된다. 지금의 나는 과연 하늘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 남들 모르게 잘못한 일은 없는지 돌아볼 일이다.

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것. 네,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입니다. 정산종사법어 원리편에는 세상에 비밀은 없고 지은 대로 다 받게 된다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간의 재판에도 삼심이 있듯이 법계의 재판에도 삼심이 있나니 초심은 양심의 판정이요 이심은 대중의 판정이요 삼심은 진리의 판정이라 이 세 가지 판정을 통하여 지은 대로 조금도 틀림없이 받게 되나니 이것이 세간의 재판만으로는 다하기 어려운 절대 공정한 인과 재판이니라.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마태복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것이 없으니 숨기지 말고 떳떳하게 살아가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춰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어두운 곳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을 지붕에서 외치라.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다 세어두셨다. 중국 고전 책은담에는 남의 비밀이나 잘못을 들추어내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책망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비밀을 들추어내지 말며 지난날 남들이 저지른 잘못을 마음에 두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명심하면 스스로 덕을 기를 수 있으며 또한 해를 멀리할 수 있다. 불교 경전 법구 경에는 자신의 잘못은 드러내고 남의 잘못은 숨겨주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잘 보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감추려 든다. 남도 자기도 잘못이 있지만 남의 잘못은 먼지를 불어날리듯 드러낸다. 만약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만 한다면 그 죄와 복이 함께 하겠지만 남의 잘못만 들추려 한다면 남을 해치려는 마음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원불교 경전의 법문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종경 변이품에는 사람의 은밀한 마음은 결국 진리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가령 악한 일을 하려는 사람이 저 혼자 마음으로 가만히 결정한 일을 그 누가 알 수 있으리요. 하지만 제 마음에 이미 결정한 때에는 곧 세상에 베풀었을 것이요. 세상에 베풀었으면 곧 세상이 알게 되므로 비록 은밀한 죄과라도 부끄러운 생각이 나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람의 가만히 한 일을 알고자 할진대 그 일의 나타남을 볼 것이오늘 사람들은 공연히 다른 사람의 비밀을 미리 알고자 하나니라. 네, 여러분은 하늘 앞에 진리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결국 모든 것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혹시 우리 양심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바가 있다면 이참에 다 털어놓고 용서를 빌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음공부 음악으로 모카피아노의 햇살의 향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자, 오늘은 인물을 맞추시는 문제입니다. 자, 이분은 불교계 독립운동을 이끈 영웅입니다. 3.1운동 직후 불교계 독립운동을 이끌던 만해 한용운 스님과 백용성 스님이 체포되자 불교계 독립운동 단체들은 혼란에 빠지는데요. 당시 동국대학교 전신인 중앙학림의 청년 승려들은 자신들을 이끌어줄 정신적 스승을 찾았고 당시 학덕과 기상이 높았던 이 스님을 서울로 모셔오게 됩니다. 3.1운동 전까지 이 스님은 경남 함양, 영원사, 지리산, 해인사 등에서 경전을 연구하고 승려들을 가르치는 불교계 최고의 대강사로 명성을 쌓고 있었는데요. 자, 3.1운동을 이끌었던 불교계 대표 독립운동가는 만해 한용운 스님과 백용성 스님이죠. 이 두 분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3.1운동 직후 이 두 분이 체포되고 네, 불교계 독립운동단체들을 이어서 이끌어간 이 스님을 맞추시는 겁니다. 자, 이분은 누구일까요? 네, 이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기로 1번 서재필, 2번 백초월. 1번 서재필, 2번 백초월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동동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0: 둥둥 수요특강 달을 가리키다.
1: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인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종교학과 10개 만들기를 제안한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이나 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문학 연구자, 특히 종교학 연구자 양성도 중요하다는 건데요. 앞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함께 종교학과 10개 만들기가 가능할지, 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종교학과 한승훈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2: 예,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최근 한 칼럼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성과가 종교학과 10개를 만들 수 있는가로 측정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셨어요. 예, 어떤 말씀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2: 먼저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것은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한 대학 정책, 고등교육 정책입니다. 원래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지방의 거점 국립대들을 서울대 수준의 대학으로 만들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원래 계획에서는 전국에 있는 10개 거점 국립대에 서울대 수준으로 예산을 부어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 과정에서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하지 않겠냐 하는 얘기가 나왔나 봐요. 네. 그래서 결국 지금 추진 과정에서는 거점 국립대 전부가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받아요. 그리고 이 경쟁을 붙여가지고 그중에서 세 군데만 골라서 선정을 해서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1: 네.
2: 예. 근데 이거 선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준이 있어요. 지역 산업 발전이나 하고 연계를 시키거나 아니면 지금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인 인공지능 산업 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야 예산을 주겠다고 지침이 나온 거죠.
1: 예.
2: 근데 이러면 문제는 서울대 수준의 대학 10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마치 예전 정권들에서 했던 대학 구조조정처럼 뭐 정책 기조라든지 산업계 요구에 맞게 국립대들을 뜯어 고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서울대 같은 학교가 10개 만들어지느냐? 아니죠. 서울대 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대학 본연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학술 연구 그리고 교육이고 거기에 맞게 만들어진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1: 예.
2: 자꾸 정부나 기업 요구에 따라서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대학에 전가시키면은 대학은 굉장히 비싸고 비효율적인 직업 학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애초에 서울대에 이렇게 만든다고 할 때 서울대란 뭐냐? 이 서울대나 아니면 이런 국가과학기술원 같은 곳들이 연구 교육 기능 굉장히 잘 굴러가고 있죠. 다른 사립대나 지방대학보다.
1: 네.
2: 그것은 그런 정부나 기업 요구에 잘 대응을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많은 예산이 들어오고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종교학과 10개를 만들어야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성공하는 거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은 이거는 저 종교학과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지표예요.
1: 네.
2: 그래서 이 산업적 수요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뭐 인문학 그리고 사회과학 그리고 뭐 이공계에서도 자연과학 같은 학과가 서울대 수준으로 갖추어져야 그래야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애초의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1: 네. 아마 방송을 들으시면서 다들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의미 아마 그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산업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네,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서울대 10개를 만들 수는 없고 경쟁을 붙여서 우선 3개 대학에 먼저 이렇게 지원금을 주면서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사실 그에 못지않게 인문학 전공자 양성도 중요하다. 이렇게 인문학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2: 네, 그렇죠.
1: 예. 그 오래전부터 대학에서 인문학과를 줄이거나 인문학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현상이 좀 지적받아 왔었는데요. 교수님 보실 때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2: 예, 대단히 오래전부터 인문학과를 없앴다기보다 저는 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 IMF 경제의 위기 이후에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압박이 굉장히 강해졌죠. 그리고 이제 실용적이고 산업 연계가 바로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실업도 늘어나고 비정규직도 늘어나니까 조금이라도 취업률이 높아질 것 같은 쪽으로 몰린 겁니다. 그런데
1: 예.
2: 지금 상황은 어떤가 하면 그런 지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력 인구가 더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 입학자를 자체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1: 예.
2: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초적인 학문들의 분야들이 또 취약해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1: 이 인문학과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 속에서 특히 그 종교학과도 우리나라에 많이 없는 편이죠?
2: 아, 예, 심각합니다. 지금 학사, 석사, 박사 다 갖춘 곳은 서울대하고 서강대 정도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도 이제 석사, 박사, 대학원 정도만 있죠. 이게 그러면 얼마나 적은 거냐면요. 제가 다른 나라 사례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1: 예.
2: 그랬더니, 학제가 다 나라마다 다르니까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미국에는 학과라 부를 만한 것이 200개가 넘습니다. 종교학과가. 그리고 유럽이나 일본의 주요 국가들도 중국이랑 기반이 비슷한 정도의 나라들에도 수십 개 정도의 학과가 있죠.
1: 네. 저희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해 주시는 그 종교학자 오강남 교수님도 그 캐나다의 웬만한 대학에 다 이 종교학과가 있다고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다종교 국가이고 종교인도 많고 또 종교의 역사도 깊어서 종교학도 많이 발전했을 것 같은데 왜 종교학과가 이렇게 드물까요?
2: 다른 나라 사례하고 비교를 하면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국주의 시기 때 식민지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생겼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는 유럽의 그리스도교나 일본의 불교처럼 자기 나라 안에서 지배적인 종교를 좀 더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움직임에서 이 학문이 발전을 했죠.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는 종교에 대한 비교 연구라든지 인문학적, 사회과학적인 종교 연구로 이어진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립대학에서도 신학 교육 비슷한 걸 그리스도교 신학 비슷한 교육을 하고 있다가 1963년에 연방대법원 판결로 미국의 수정헌법 1조상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종교에 대한 교육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종교학과가 폭증을 하게 되었고요. 한국도 1980년대 이후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대학 자체의 규모가 커지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사립대학교 중에서는 서강대학교, 한신대학교, 가톨릭대, 그리고 원광대학교 등에서 종교문화학과라든지 동양종교학과, 종교학과 등의 이름으로 학과가 이제 커지고 있었죠. 이 시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종립대학들에서 많이 설치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웃 종교와의 대화의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었고, 민주화를 통해서 시민사회도 성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영성, 고전 같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었고, 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학 자체가 커지고 있기도 했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대학 구조조정 여파로 지금은 대부분 퇴과된 상태입니다.
1: 네, 종교를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그 종교학과는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그 종립대학들이 많이 있어서 그 종립대학들에서는 나름대로 이웃 종교에 대한 교육, 연구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2: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도로서의 기반이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한 아주 전문화되어 있는 연구자, 강의자들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네. 자, 오늘날 세상을 보면 물질 문명의 발전에 비해 정신 문명이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지성의 요람이라고 하는 대학에서부터 이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명이 격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어 왔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역사, 특히 이제 종교학에서 다루는 종교사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 왔던 수많은 상상, 사유, 실천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류 수천 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결코 만만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AI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산업혁명이라든지 전기전자지술, 그리고 자본주의 도입보다 엄청난 문명적 대전환이라고까지는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지금 이런 인문학적인 지식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정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지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기독교, 불교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영성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다 종교적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종교를 연구하는 깊이나 또 연구자들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종교는 그 사회의 어떤 정신적 기둥이라는 그런 또 표현도 있잖아요.
2: 네,
1: 그래서
2: 그렇죠.
1: 종교가 살아 있어야 그 나라의 어떤 정신이나 또 공동체성도 잘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 예, 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은 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에서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1: 예.
2: 그래서 이주민들이 갖고 있는 말씀하신 것 같은 서로 다른 이런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전시켜온 종교적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다양한 종교적 세계관, 종교 문화들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로 점점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1: 예.
2: 그렇다면 이제 다른 문화,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과거보다 좀 더 갈등과 폭력이 심한 사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조화롭고 다양한 사회가 될 것인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죠.
1: 예, 예. 그 안 그래도 그 우리나라에 참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갈등과 대립이 많은데 뭐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종교를 이해하는 힘을 우리가 안에서부터 좀 키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종교학이 또 거기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미 AI의 대중화 생활화 시대가 됐고 앞으로 더욱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때에 종교학을 비롯한 인문학의 의미는 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2: 예, 지금 사실 학계에서 굉장히 큰 이슈죠.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을 생산하는 일인데 이거 AI가 딸깍 하면은 과거의 지식들도 다 정리해주고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해주고 하는데 과연 학문을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긴 한데요. 네,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개인 단위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교양을 얻고 하는 게 사실은 더 필요해지고요. 각각의 특수한 영역에서도 이런 인공지능과 함께 더 전문화된 지식을 생산할 인력이 앞으로 더더욱 많이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AI가 학습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걸 자기식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지식이 아니죠. 애초에 AI가 학습한 그 정보를 만든 것은 인간 연구자입니다. 따라서 인간 연구자들을 계속 키워야 되고 조금 더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 영역을 극단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전문 연구자들이 필요해지는데 지금 사회가 그런 제도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거죠.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고 있는지도 지식이지만 무엇을 모를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지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무엇을 모를 것인가에 대한 가치가 훨씬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다양한 학과를 둬야 되는 이유죠. 각각의 학문 분야마다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동안 쌓인 질문들의 목록이 있어요.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묻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지금 과거보다 오히려 학문 분야는 조금 더 세분화되고 거기에 맞는 연구자들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결국 모든 학문과 기술이나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은 우리 인간이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2: 예, 맞습니다.
1: 자, 저희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종교학 연구자로서 교육부 관계자나 또 종교인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2: 일단 정책 결정자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의 제안은 인문학이 위기니까 살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돈인 것 같아요. 역시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원래 취지와 자꾸 달라지는 것은 절대적인 예산 투여량이 예상보다 충분치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교육부나 기재부 입장에서는 자꾸 선택하고 집중하려고 하는 유혹이 들겠죠. 하지만 산업정책의 논리하고 학문의 논리는 다릅니다. 그리고 학문의 논리가 대학 경영의 논리와도 다릅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학문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안 그러면은 AI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많은 문제들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인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교인의 입장에서 이웃 종교를 더 잘 알고 이해해 보는 것도 이제 종교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전체로서의 인간의 종교적 제도, 상상, 영성, 실천의 그 역사와 구조를 탐구하는 것이 이 인문학 그리고 종교학 분야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사라고 하는 것은 인류 지혜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어리석음의 역사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왜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행위를 강한 신념을 가지고 하냐는 거죠. 이 종교 전쟁 같은 것들 말이죠. 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세계관과 신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세워나가기 위한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 학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 그리고 인문학 일반이 그런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네.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오늘날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도 좋지만 인문학자들도 많이 탄생하고 종교학과도 10개가 만들어져서 더 많은 또 종교 전문 연구자들도 탄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종교학과 교수이신 한승훈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원불교 창작성가 로투스 사중창입니다. 물질이 개벽되어.

0: 한국교회협의회 이주빈 소위원회 위원장 김은경 목사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너희 난자들 중에 있는 자처럼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주민 우리의 형제입니다. 더불어 함께 평화를 이루러 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마하 이주민 지원단체 협의회 운영위원 이중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진 평등한 존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본래부터 한국에 살던 사람이든 이주민이든 모두가 행복을 원한다는 점에서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 송공의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이정호 신부입니다. 이주민을 언어, 나라, 색깔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다르게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가 필요해서 불러들인 이주민들에게 차별 없는 우리와 같은

0: 무량한 낙원으로 변할 것입니다.
1: 원음방송과 4대 종단이 함께하는 이주민 차별금지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화합 프로그램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엔 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백초월 스님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일제강점기 불교계 독립운동을 이끈 영웅이죠. 백초월 스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계 인사 두 분인 만해 한용운 스님과 백용성 스님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백초월 스님은 3.1운동 직후 두 스님이 체포된 후 독립운동에 나선 분입니다. 3.1운동 전까지 백초월 스님은 경남 함양 영원사, 지리산 해인사 등에서 경전을 연구하고 승려들을 가르치는 불교계 최고의 대강사로 명성을 쌓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3.1운동 당시 불교계를 이끌던 한용운 스님과 백용성 스님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면서 불교계 독립운동 조직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전신인 중앙학림의 청년 승려들은 자신들을 이끌어줄 정신적 스승을 찾았고 학덕과 기상이 높았던 백초월 스님을 서울로 모셔오게 된 것이죠. 백초월 스님에게 독립운동은 국가의 주권 회복을 넘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스님은 나라와 민족이 억압받고 중생들이 피눈물을 흘리는데 승려가 산속에서 경전만 읽는 것은 참된 불법이 아니라며 산문을 나와 현장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백초월 스님의 독립운동은 언론, 자금 모집, 조직화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서울로 올라온 스님은 경성중앙학림 내에 비밀 독립운동단체인 한국민단본부를 조직합니다. 여기에서 지하신문인 혁신공보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사찰과 대중에게 배포하며 임시정부 소식과 독립의지를 전파하고 국민들의 항일의식을 일깨우는 언론투쟁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스님은 전국 사찰을 순회하며 승려와 신도들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데요. 해인사, 통도사, 범어사 등 주요 사찰을 거점으로 수집한 거액의 자금을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단체의 비밀리에 전달합니다. 그러다 1939년 중일전쟁으로 일제의 수탈이 극에 달하자 스님의 지도를 받던 박수남 승려가 용산역 군용열차에 대한독립 만세라는 대형 경문을 쓰고 체포됩니다. 그리고 배우로 지목된 백초월 스님도 체포되면서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되죠. 추록 후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이어가다 1944년 체포되는데요. 광복을 불과 1년 앞둔 1944년 6월 29일 청주 형무소에서 옥중 순국합니다. 스님이 순국하고 65년이 지난 2009년에 서울 은평구에 있는 사찰 진관사 칠성각 벽 안쪽에서 보따리 하나가 발견되는데요. 이 안에는 일장기 위에 붉은색과 푸른색 물감으로 태극 무늬를 덕칠해 만든 태극기와 함께 스님이 발간한 혁신 공부, 독립선언서, 임시정부 경문 등 20여 점의 귀한 유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일제의 감시를 피해 진관사를 비밀 거점으로 삼아 독립운동 자료를 숨겨두었던 스님의 뜨거운 저항정신이 90년 만에 세상에 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불교계 독립운동을 이끈 영웅 백초월 스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진관사 태극기 보도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2009년에 발견이 돼서 참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백초월 스님이 이 태극기를 만든 것이죠. 자, 뒷번호 4290 쓰시는 분 정답은 2번입니다. 맞춰주셨고요. 1254 쓰시는 분, 9516 쓰시는 분도 정답 모두 맞춰주셨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정답 백초월하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느 스님의 목탁소리, 덕대 스님의 노래입니다.

동안양 교당 선정인님의 문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니 오늘 저는 하루를 어떻게 살았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과 함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다 보니요. 둥근 소리를 들으면 생각 못했던 것도 생각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한승훈 교수님 말씀 들으니 마음 공부하시는 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문자를 주셨네요. 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얘기 이렇게 해주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우리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도 한 번쯤 돌아봐야 될 내 마음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저희 둥둥이 그래도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승훈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앞으로 종교학, 이 종교가 중요한 이유 정말 나만 옳다고 고집하는 그래서 좀 대립과 갈등이 많은 세상에서 정말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법을 가르치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종교가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을 한번 또 우리가 새겨보는 그런 또 인터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불교음악 비뮤티가 부른 그대 오는가를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교통 질서를 지킵시다. 우리나라 자동차 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연간 10조 원에 이를 정도며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액도 2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낮은 시민의식과 법질서 수준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인명을 구하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교통질서를 지킵시다. 원음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거쳐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주는 것처럼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거쳐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4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일생 동안 공도에 헌신하신 규타원 장정수 대봉도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동지 제자들과 조카 김현준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아름다운 인생. 가끔씩 우리에겐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을까 봐 막 허겁지겁 출발을 했는데 웬걸요, 가는 곳마다 신호등이 그냥 녹색으로 탁탁 맞아 떨어집니다. 의외로 일찍 도착하기도 하고요. 또 아무런 기대 없이 떠난 여행지에서 아주 멋진 추억을 쌓기도 하죠.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날씨 또한 하나의 행운 아니겠습니까? 일상의 소소한 행운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박재란이 불러줍니다. 럭키 모닝.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3: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수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행운, 네, 럭키하다. 앞서 뜻밖의 행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들 잘 아시고 계시죠? 이 행운이라는 게요. 큰 돈이 일확천금이 그냥 톨코톡 생긴다거나 또 갑자기 뭐 벼락 출세를 하는 것처럼 무슨 우리가 정말 거창한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건널목을 만날 때마다 초록불이 탁탁 켜진다거나 또 기다리는 버스가 가자마자 바로 온다든지 아, 그 친구 참 생각나고 보고 싶네 하는데 네, 갑자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의 소소한 행운들은 늘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행운이라는 걸 알고요.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또 그 기쁨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면서 찾아온 선선한 이 저녁 공기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산책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으신 것 같은데 어쩌면 유난히 무덥고 힘든 날들을 우리가 잘 버티고 견뎌낸 네, 우리에게 가을이 미리 보내오는 뭔가 네잎클로버 같은 네, 그런 작은 행운이자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아주 살만한 요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일상의 행복을 노래하고 이야기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오늘도 문을 열었으니까요. 마음껏 행복한 시간 같이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3, 4부에는 신청곡 퍼레이드가 있죠. 또 DJ 통기타 라이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노래들 열심히 준비해 왔거든요. 기대해 주시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신청곡 중에서 제가 바로 즉석에서 들려드리는 노래가 있으니까 이 노래 아마 우리 진행자가 부르면 잘 부를 것 같다. 이 노래 듣고 싶다. 사연이 있으시면 사연도 같이 주시고 같이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비퀸스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사랑일까요?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가뭄이 극심한 경남 지역에 국가 소방 동원령이 내려짐에 따라 전국 16개 소방본부 소속 소방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해 용수 공급 지원에 나섰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시도 소방력만으로는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 내려지고요. 가뭄으로 인해 국가소방동원령이 선포된 것은 지난해 8월 강릉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전국에서 투입된 소방차들은 오늘 오전에 140차례에 걸쳐 1,300톤가량을 공급했는데요. 내일까지 취수원과 가뭄 피해 지역을 오가면서 용수 지원을 이어갑니다. 한편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져 있으며 밀양과 거제, 함안 등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복궁의 야경을 감상하면서 고궁의 정취를 느끼고 궁중음식 체험과 공연도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은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10월 24일까지 매주 수요일에서 일요일 사이 경복궁 별빛 야행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조선시대 동궁의 공간인 계조당을 둘러보고 궁궐의 부엌인 외소주방에서 국악 공연을 감상하면서 궁중 수라상을 재현한 도시락의 옛말인 도슥 수라상을 맛보게 됩니다. 또 자경전과 건청궁, 향원정 등 경복궁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고요. 올해는 고종의 서재인 지복제에서 왕의 이야기를 담은 창극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경복궁 별빛 야행은 금요일인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참가 응모를 받은 뒤 추첨제로 진행되며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는 전화 예매도 가능합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기승을 부렸던 극한 폭염에 비하면 더위의 기세가 크게 꺾였는데요. 내일도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3도, 전주는 22도 등 대부분 열대야가 쉬어가는 곳이 많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와 대구는 34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가뭄이 극심한 부산과 울산, 경남에도 내일부터 10에서 40mm의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원중의 목소리였죠. 마음의 행로, 그리고 정호가 불렀습니다. 모정까지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수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아직까지도 밖에는 해가 남아있어요. 점점 이제 낮이 또 짧아지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름다운 인생 이 시간. 겨울에는 정말 깜깜한데 지금은 아직도 어스름 볕이 남아있습니다. 제 신청곡 선정되는 것도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들꽃님께서 그럼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신청곡들 선곡되는 것도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면 행운이죠. 오늘도 즐거운 아임방송 2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통기타 라이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백영규의 잊지는 말아야지 혹시 라이브가 된다면 한번 청해봅니다 하시면서 부산은 오늘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줘서 정말 살만했습니다. 네, 부산에서 들꽃님이 소식 주셨고요. 대구 북구의 윤형주님도 통기타 라이브 좋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원하신다면 합석도 적극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오늘 또 청취자분들이 많이 오시면 부득이하게도 합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양주 이경수님께서 재미난 이야기와 함께 강소희의 계곡의 등불을 청해 주셨는데 산속을 헤매던 선비가 잠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미색이 아주 빼어난 부인께서 남편이 없다고 안 재워준다고 그랬대요. 그래도 좀 재워달라고 그래서 문간방에서 잤는데 새벽에 그 부인이 문을 두드리길래 깜짝 놀라서 반갑게 문을 열어줬더니 부인 왈 산속을 헤매던 노인 한 분이 계신데 같이 주무시라고 했대요.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강소희의 계곡의 등불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그 3부, 4부 신청곡 퍼레이드 통기타 DJ 라이브를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싶다고 하시는 신청곡들을 많이 주고 계시네요. 일단 저희가 많이 확보해가지고 이번 주에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들려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가을이 오나 봐요. 새벽 공기가 어제와는 또 다른 아침입니다. 환절기에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 오늘도 응원합니다. 우리 성북동 배용준님께서 안부 인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주에서 현동수님께서 참으로 오랜만에 비 소식이에요. 광복절인 15일에 비가 좀 많이 온답니다. 반가운 소식과 함께 나훈아의 우정을 청해 주셨어요.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모든 의식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개 묵상으로 신고를 올리는 것이요. 대중적 의식에는 대중의 신고 내용을 통일하기 위하여 설명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인바. 의식에서 예문에 의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주례자나 대중의 대표한 사람이 예문을 설명 기도로 하면 대중은 일제히 그 기도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가 끝나면 마음으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하고 마치는 것이며 각 예문은 표준으로 한 예를 보인 것인 즉 혹 예외로 신고할 일이 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가감하여 쓸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예도편 10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네요. 우리 윤영광 기사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같이 들었습니다. 송춘희의 뽕 따는 평창 아가씨입니다. 이게 좀 고지대죠. 고랭지 여기서는 배추가 평창에 엄청 유명하고 양떼목장이 또 평창에 있더라고요. 저 참 푸른 초원 이렇게 참 시원하게 바라보는 그런 곳인데 저 한 두 번 정도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편안한 노래와 이야기가 흐르는 아름다운 인생. 자,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 향차 선물 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작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갠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라이브하는 날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통기타 라이브 짝짝짝. 아인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구 북구 주순이님께서 복을 많이 나눠주셨네요. 행복하다라는 거, 왜 그 네잎클로바를 꽃말이 행운이라고 하잖아요. 행운. 네, 행운. 근데 세이크로바는 뭔지 아세요? 네, 행복이랍니다. 지천으로 깔려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만 돌아보고 조금만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행복은 우리 곁에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누가 얘기를 했는지 참 기가 막히게 참 얘기를 잘했습니다. 예. 아, 비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네요. 네, 주말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15일 날도 있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고요. 아, 대신 너무 많이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같이 좀 담아보겠습니다. 서울 봉천동에서 김태환님께서 저희 방송에 이제 어젠가 처음으로 방송에 사연도 주시고 인연을 또 맺어주셨는데 이런 글을 주셨어요. 1960년대 가요 반세기라는 프로그램 이후에 라디오는 뭐 들을 만한 가요 프로가 없어서 외면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절하고 긍정적인 말솜씨의 진행자 그리고 좋은 노래까지 들려주는 프로그램을 만났지 뭡니까. 저녁 7시 원음방송을 이제는 고대하게 됩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은 박재홍님의 돌아가자 하동포구를 신청해봅니다. 봉천동에서 김태한들이 이렇게 마음을 담아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김태한님. 우리 이제 좋은 가까운 가족으로 사이좋게 네, 오래오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홍의 돌아가자 하동포구. 그리고 이어서 관악구 성현동의 김영부님께서 또 사연과 함께 신청곡 주셨어요. 날씨가 선선하니 가을이 우리 곁에 차츰 다가오고 있네요. 금사양의 홍콩 아가씨 신청하고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예, 아주 그냥 그 홍콩 아가씨 진짜 그 멜로디나 분위기가 예, 그 홍콩 어느 그 붉은 조명들이 홍콩에는 조명의 밤거리가 되게 예쁘대잖아요. 그 아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돌아가자 하동포구와 홍콩 아가씨 이어서 들었습니다. 아, 오늘 3부 4부 예, 신청곡 퍼레이드 통기타 DJ 라이브에

네, 무너진 사랑탑은 다음 주에 제가 그럼 예가요 예 파트에 요 노래를 제가 집어넣어서 들려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경기도 안양에서 진윤철님은 라이브 녹음 대기 중이시라고 와 신청곡으로 서유석의 아름다운 사람 아 장난감을 갖고서 그것을 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기억납니다. 이 노래도 제가 다음 주에 그러면 들려드린다고 약속드릴게요. 녹음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윤철님 또 서울 계봉동에서 이경자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와주셨어요. 네 이경자님 요즘 자주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신청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군산에서 진미숙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가 있어요. 진송남의 비와 함께 청해 주셨어요. 비 좀 내렸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신청합니다. 이렇게 청해 주셨고요. 인천 부평에서 말구노스님의 신청곡까지 듣겠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무더위도 조금은 무뎌졌네요. 가을을 반겨 맞이할 통키타 라이브를 기대하면서 신청곡 한 곡 올립니다. 이영일의 파란 마음 하얀 마음

과천의 손대식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손대식님. 예. 오늘은요, 그 통기타 라이브 저도 기대합니다. 예, 하시면서 신청곡과 함께 찾아주셨고요. 또 엘살바도르에서 강태형님도 인사 주셨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인생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찾아주셔서 고맙고요. 많이 회복되셨죠? 송골매의 빗물이라는 노래가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네요. 와, 라이브 통기타 시간에 돌아선 그대 등에 흐르는 이런 노래 기억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스쿨밴드 고등학교 때 다들 지금 음악하는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저희 때는 그 굉장히 인기 유행이었었거든요. 여러분들 시대에는 그 통기타 생맥주 청바지가 유행했었고 저희 때는 밴드 음악이 그렇게 유행했었어요. 네. 이 노래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2부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참여고지 좀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또 참여 문자들, 박수 문자를 또 기다려야 되니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누르시고 우물정 8970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들도 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통기타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같이 뭐 싱얼롱 같이 그렇게 노래하는 거니까 들으시고 평도 해주시고 젊은 시절 요맘때쯤이면 이제 휴가나 또 MT 같은데 이런데 강으로 바다로 놀러 가셨잖아요. 그러면 네, 잘생긴 네, 그 멤버 중에 한 사람 오빠가 이렇게 기타 치면서 노래하면 그렇게 보기 좋고 예? 그랬던 기억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네,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박수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대구에서 평강공주님은 라이브로 둘다섯의 긴머리 소녀 금가은의 빗속을 누리서를 신청하신다고 순서가 늦었다면 양보하겠습니다 까지. 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신청곡 주고 계시기 때문에 다 모았다가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들려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3부 잠시 후에 지금 2부군요. 죄송합니다. 김부자의 사랑은 이제는 그만 대구에 계신 최영화님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습니다. 가시돋친 장미님이 청해 주신 동명의 제목입니다. 가시돋친 장미, 성재희의 목소리였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신 신청곡 퍼레이드 DJ 통기타 라이브가 이어지는 신청곡 퍼레이드가 잠시 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령 누르시고 8970번으로 듣고 싶은 노래 또 제가 라이브로 불러드리는 노래 듣고 응원의 박수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산에서 이정아님께서 여기는 군산이에요. 이정아라고 합니다. 신청곡은 주현미의 내일이 가면 그리고 이자연의 사나이 눈물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청해 주셨는데 요즘 노래들은 저희가 선곡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정아님 옛가요로 한번 다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신청곡 퍼레이드 DJ 통기타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분 1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신청곡 퍼레이드. 저 DJ 이동훈이 직접 불러드리는 통기타 라이브와 여러분의 신청곡이 함께하는 시간, 신청곡 퍼레이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전국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 곡은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바닷가와 관련된 노래를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오늘은 강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낙동강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처녀 뱃사공 띄워드리겠습니다.

처녀변싸공 황정자가 원래 처음에 불렀었고요. 나중에 금가은이 또 리메이크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어진 노래는 같은 남성 듀엣이네요. 하사와 병장이 부른 해남아가씨. 비슷한 결의 노래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정임진님 오셨어요. 짝짝짝짝 하시면서 최고입니다. 농부는 지금 농막에서 아인 애청하면서 저녁 먹고 있어요.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그래도 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때문에 농사일 할만 하시겠어요. 그죠? 많이 쓰셨습니다. 들꽃님께서도 얼씨구나 좋구나 짝짝짝 너무 좋습니다. 박수 박수 주셨고요. 미화님께서 군산에서 두 분이나 새로 오셨네요. 많이 반갑습니다. 라이브 응원 박수 많이 보내고 있어요. 부드러운 보이스 네 화이팅이요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 부평에서 말고노스님 처녀배사공 정말 잘 들었습니다. 최고예요. 이걸 읽어야 되나. 금가음보다 세 배나 더 잘 불렀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서울 금천구 행복한 슈퍼홍호님도 와주셨고요. 5275님도 황송예토도 지금 노래인가요? 예가이면 부탁해요 해주셨어요. 아, 예가요죠. 한성예토요. 네. 네, 노점상신 신규식님도 오셨어요. 와, 우리 대구에서 윤형주님은 어깨가 들썩들썩 하신다고 박수와 함께 인사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모두 즐거워하시니까 저도 기분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예가요, 제가 준비한 예가요 여러분과 같이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노래는요 고은봉 가수의 선창입니다. 같이 할까요 여러분? 네, 즐겨주십시오.

고은봉의 선창 라이브로 들으셨고요. 우리 금천구에 살고 계시는 행복한 슈퍼우먼님께서 대지의 항구를 주현미 목소리로 청해 주셨는데 원곡 버전 백년설로 들려드렸고요. 또 개봉동의 이경자님이 청해 주신 백설이의 봄날은 간다까지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아, 기타에 빠지겠어요. 짝짝짝. 요즘은 기타로 라이브하는 가수들 보기가 힘들어요. 너무 잘 듣고 있답니다. 대구 북구 주순이님 고맙습니다. 아, 부산에서 은하수님, 저 낙동강 뛰어갔다가 돌아서 부대에 와서 보니까 라이브를 멋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진행자님이시네요. 너무 좋아요. 운동 끝나고 오신 거예요? 아유, 잘하셨어요. 마포 공덕동의 대원심님, 듣는 저는 즐거운데 진행자님은 힘드실 것 같아요. 걱정어린 문자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대구 달성군 김동식님도 박수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고은봉님의 선창 정말 좋네요. 밀양에서 박윤흠님께서도 자주 뵙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또 관악구 성현동에서 김영부님 너무 좋아서 따라 부르셨대요. 와, 잘하셨어요. 그 저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면 막 따라 부르세요. 예, 우리 저 통기타 이렇게 방에 앉아가지고 싱얼롱한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함께 즐겨주시고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진행자님이 모든 장르를 넘나드는 엔터테인먼트 가수셨군요 하시면서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에서 고은봉의 선창까지 정말 멋있습니다. 예, 우리 김태환님 듣고 계셨네요. 예, 제가 별명이 그래서 은미자라고 지금 닉네임이 생겼잖아요. 은미자. 예, 남영진님 은평구에서 재치 넘치는 노래와 옛노래 머는 방송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너무 잘 들으셨다고 고맙습니다. 또 해운대 방현진님 현대와 고전을 아우르십니다. 매주 라이브를 공짜로 들어서 어떡합니까? 아, 공짜라니요. 여러분들 관심 갖고 찾아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들꽃님도 강태형님도 모두 잘 들었다는 박수를 주셨습니다. 자, 3부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4부에서도 네,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DJ 통키타 라이브가 어우러지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하남석의 밤에 떠난 여인이 3부 끝곡입니다. 우리 부산의 숨어오는 바람소리님의 신청곡이에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교화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여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설교하며 진실하게 참다운 인연을 널리 맺고 대중을 두루 살펴 감화시켜야 모든 사람과 참다운 법연이 맺어지고 기운이 서로 응하여 참된 교화가 이루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50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천의 손대식님의 신청곡으로 같이 즐겼습니다. 최동길의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오. 네, 같이 들었습니다. 아, 아름다운 인생에서 오늘 이제 그 입추도 지나고요. 말복이 이제 또 바로 우리 며칠 있으면 옵니다. 금요일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떠나는 여름을 아쉬워한다고 그럴까요? 네, 올여름이 너무 더웠으니까요. 그래서 떠나는 여름을 조금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들을 좀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 학창시절 또는 20대 뭐 빛나는 청춘의 시절에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윤영주가 부른 라라라. 우리가 부제로 조개 껍질 묶어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원 제목은 라라라입니다. 예. 이 노래를 제가 준비했는데 진짜 여러분들 제 앞으로 다 모이셔가지고 캠프파이어 지금 하겠습니다. 불펴놓고 예. 수건 돌리기도 하고 진실 게임도 하고 같이 박수 치면서 노래 부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도 그 윤영주가 학창 시절에 대천 해수욕장에 놀러 가서 이 노래를 직접 그 자리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싱얼롱 시간이었습니다. 윤영기의 라라라 즐겁게 같이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승연의 비에 젖은 비둘기였습니다. 우리 부산에 계신 은하수님의 신청곡까지 음원으로 붙여드렸고요. 윤영강 기사님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가을이 오듯이 시원한 목소리로 불러주시는 라이브 잘 듣고 있습니다. 인사 주셨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들꽃님도 즐겁다고 해주시고요. 부평에서 맑은 호수님도 지금 큰일 났어요. 난리 났어요. 예. 정말 신이 납니다. 엉덩이도 들썩거리고요. 집에 앉아서 노래 부르며 캠파이어 즐겼습니다. 그죠, 그죠. 예. 또 뒷번호 0777 쓰시는 청취자님, 와 좋은데요. 항상 잘 듣고 계신다고. 다음번에는 성함도 알려주세요. 0777님. 또 숨어오는 바람소리님은 70년대 학창시절이 떠올려졌다고 해주셨네요. 70년대 초 대학 학예 봉사 때 저녁 먹고 둘러앉아서 불렀던 노래로 그때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추억 소환 감사해요 해주셨고, 대구 북구에서 주순이님은 짝짝짝 모닥불에 수건 돌리기에 진행자님 순례가 됐는데 기타로 그냥 우리를 즐겁게 해주셔서 제가 대신 순례했습니다. 흑기사 돼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강기남님도 얼씨구 오늘도 짱입니다. 행복해서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서울 구로구 최재수님 이제 퇴근길이시래요. 아유, 오늘 하루도 애쓰셨어요. 시원하고 상큼하네요. 퇴근길에 우리 남편이 따라 부르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다들 추억 소환하시고 청춘의 시절로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한 곡 더 들려드려야지 돼요. 늘 여러분들께 네 곡을 준비하잖아요. 이번 노래는요, 우리 들꽃님이 오늘 청해 주신 노래 즉석에서 불러드리는 노래입니다. 잊지는 말아야지. 물레방아, 예, 노래를, 예,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도 좋죠. 예, 여러분도 같이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꽃님이 청해 주신 노래 즉석 신청곡 전해드렸죠. 잊지는 말아야지 물레방아의 노래였었고요. 이어서 성북동 배영준님의 신청곡 나상국의 당신의 이름 또 여의주의 사랑했어요 음원으로 들으셨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라이브 통기타 노래 따라 부르셨다고 우리 삼성동 박은자님이 짝짝짝 박수와 함께 최고라고 엄지척 해주셨어요. 또 개봉동 이경자님 이 소울을 어쩌면 좋을까요? 미니 콘서트 최고 중에 최고예요. 잊지 않겠습니다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말그노스님도 행복한 밤이 되길 바란다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들꽃님 녹음하셨대요. 라이브 있는 날은 행복이 더 10배라고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반가운 인사와 함께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찾아주세요. 끝곡은 대구의 주순이님의 신청곡으로 인사드립니다. 어니언스가 부르는 사랑의 진실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2: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환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상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부산경제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남권, 부산경제를 살립시다. 부산은 세계 속의 미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희망의 시작. 부산경제신문이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동남권 경제 대변지 부산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남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칠 때와 어떤 상대방과 경쟁관계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반대되는 두 가지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내가 받은 만큼 똑같이 되갚아주거나 어떤 수를 써서라도 상대를 꺾고 이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때론 별일 아니라는 듯 내가 먼저 기꺼이 참고 서로가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선택하기도 하죠. 이렇게 극과 극의 마음이 번갈아 나타나는 건 단지 내가 입은 해로움의 크기나 상대방의 태도 때문만은 아닐 텐데요. 결국 상대를 대하는 내 마음의 크기가 나의 행동과 처사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처사가 다시 내 앞길에 어떤 열매로 돌아오게 될지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의 하모니 오늘 첫 곡으로 이수진의 내가 지은 모든 죄업 듣고 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내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며 불같이 화를 내고 보복 운전까지 하기도 하고 지인의 사소한 말실수 하나에 마음을 담아둔 채 마치 원수를 대하듯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9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대의에 크게 어긋나거나 큰 손해 날 일이 아니거든 지나치게 상대적으로 처사하지 말라. 작은 일에 불화하여 상대가 되면 큰 일에 큰 손해를 보는 수가 있다. 늘 온화하고 마음자리가 넉넉한 사람 곁에는 정이 모여들지만 늘 날이 서 있고 야박한 사람 곁에는 정이 남아있기 어려울 텐데요. 평소 작은 일 하나하나에 계산적으로 다투며 상대적 처사만 고집하는 사람은 어느새 든든한 인심을 잃게 되고 정작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는 손을 뻗어줄 사람 하나 남지 않기 마련입니다. 마음속에 상대심이 솟아올라 맞서고 싶어질 때 우리가 챙겨야 할 마음 공부는 무엇일지 성가 세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가 64장 달보다 두렵다고, 성가 65장 천지의 크고 작은, 성가 66장 마음이 일어날 때.

내 잘못이 전혀 아닌데도 갑자기 손해가 찾아왔을 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속 편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또 같은 목표를 두고 선의의 경쟁을 할 때도 어떻게든 이기려고 애를 쓰지 순순히 져주고 싶은 사람도 없겠죠. 이렇게 뜻하지 않은 해를 입거나 누군가와 날카롭게 부딪힐 때 우린 매섭게 맞서며 상대적으로 처사할 수도 있고 한 걸음 물러서서 원만하게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각을 세우고 상대적으로 맞서다 보면 결국 불화가 생기고 서로의 마음마저 멀어지게 하며 커다란 손해를 부르기 마련이죠. 하지만 반대로 내 마음을 조금 더 넓혀 원만하게 다독인다면 서로 간에 따뜻한 화합을 얻게 되고 그 넉넉함 속에서 마침내 더 큰 상생의 이익을 얻게 될 겁니다. 물론 공동체의 대의에 크게 어긋나거나 결정적인 큰 손해가 나는 일이라면 제대로 바로잡아야겠지만요. 하지만 그것이 아닌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라면 늘 원만하고 은혜로운 방향으로 품어안는 것이 지혜로운 길 아닐까요? 어린아이와 기어이 다투는 어른을 진정한 어른이라 부르지 않듯이 충분히 이길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기꺼이 웃으며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대인 아닐까요? 창작성과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디오니케의 꽃이 피네, 기스앤의 일원상의 진리, 조인의 난 감사해.

정산 종사님께서는 져서 큰 손에 없을 터이니 대의를 조차 이삼할만 이기라. 대의는 이길 능력이 있으면서도 져주고 소인은 이길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기려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상생하고 화합하는 길이 바르고 아름다운 길이라는 걸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화를 다스리고 탐욕을 절제하는 마음 공부를 쉼없이 이어가는 거겠죠. 남을 꺾고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보다 내 마음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품과 경지가 훨씬 더 크고 깊은 법입니다. 소소한 일에 지나치게 각을 세워 큰 손해를 부르기보다는 충분히 이길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너그럽게 져줄 수 있는 그런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지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론의 어머니 끝곡으로 채환의 나팔 불어요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하고 도장을 탁 눌러놓. 양무차심함은 난이치요. 아니, 이 마음이 없다. 사람마다 마음이 없다. 그러면 역시 이체도 없다. 이체도. 그래서 이체를 도장짓기가 어렵게 된다. 또 영무이체하면 난인본심다라. 간인본심다라. 또한 이체가 없어. 진리의 최상이 없다. 진리의 바탕이 없다. 그러면 역시 본래 마음으로 도장을 짓기도 역시 어렵다. 어렵다. 수유오리라도 불수 인정하면 아니래. 비록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없이 물질상의 진리, 뭐 천의 진리, 도의 진리 등등을 깨쳐다 할지라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불이진각이오. 그러면 참 깨달음이 될 수가 없다. 아, 인정받는 것도 내, 나 이상의 어떤 성자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보통 사람에게, 스승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게 진인이 될 수는 없다. 큰 스승이라야, 정말로 불보살이라야 인정을 받음으로써 진인이 될 수야. 진인. 불성실각하면 난득 진인이라. 그래서 진각이 될 수가 없고 역시 진인도 될 수가 없다. 역시 시민은 요장어 아심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라는 게 뭐냐? 애울하지? 내 마음에다가 내가 스스로 인장을 찍는 거죠. 먼저 찍어야지,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찍어주기 이전에 내가 내 마음에다가 도장을 한번 딱 찍어봐라. 가만히 앉아서 내 마음에 도장을 딱 찍어봐. 그래서 그 도장 찍힌 것이 정말로 오래오래 영겁을 갈 수가 있는가를 한번 가늠을 해봐라. 그 도장을 딱 찍고 보니까는 아이 불변은 해. 변할 게 없어. 그러면 불보살들이 인중을 해주지만 내가 내 마음에 도장을 딱 찍었는데 어쩐지 한 귀퉁이가 흐리고 선명하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부처님에게 가서 아 좀 인가를 해 주십시오. 부처님이 하시겠습니까? 안다. 안다. 부장어 불조와 성현지 심야라. 그래서 부처님이나 성현들도 도장 찍어주지 않아요. 안 찍어줍니다. 고로 부장어 아심하면 부득 시민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가 스스로 도장을 찍기 아니하면 역시 마음 도장도 얻을 수 없다. 불성 시민이라면 부득 진호요. 시민을 확실하게 이루지 못했다 하면 역시 깨달음이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알아야 한다. 불성 진호하면 간등 불조지여라. 그래서 진호 참 깨달음, 즉 진리를 깨달고 마음이 확실하게 탁해져서 성품을 해오겠다는 그 도장을 이루지 못하면 역시 불조의 지위에 오르기가 사실 어렵다 하는 이제 글입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죠. 이제 시민은 마음으로 이치를 도장하는 것이 쭉 하면은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또 이어서 이제 글을 지었는데 부위 인호다는 수인 중요이나 인호 아 너 깨달았다 이렇게 대중들이 인증을 해준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러나 대낮이 전에 자기의 인호 자기가 찰나에 앞서서 내가 나에게 인증하는 것이 무비 최유하라. 가장 중요한 것 아니면 없는 것이다. 네가 나를 인정을 해줘라. 네가 불보살이라고 인정을 해줘라. 고로 공부지는 제어 자기야.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있어서 적공하기가 제일 중요해. 자기가 공부를 하는 것이 적공을 하는 것이 제일 간 적공이다. 공부해라 한다고 해서 억지로 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각을 이루어서 어떤 방법이든지 불보살을 이루어서 일지생명 지혜도 하리라 하는 그러한 원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제일 적공이다. 공부지로의 무사혜태희 무비 성근자라. 그랬더니 공부하는 그 길에 조금이라도 게으르지 말고 성근하지 않습니다. 즉 정성스럽고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이제 깨달음이란 이게 인호라는 게 그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옛날 이제 선방에서 여러 대중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아침 좌선 시간에 어떤 스님 하나가 묘하다, 묘하다, 참 묘하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좌선을 하던 그 사중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드디어 우리 절에도 견성한 큰 도인이 나타났구나. 그렇게 하고 좌선을 파하고 아침밥을 먹은 뒤에 주지스님이 종 좀 울려라. 그러니까 그 뭐 절 같은 데서 종을 울린다는 것은 뭔 일이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 자연적으로 법당으로 모여들게 말입니다. 법당에 딱 모였는데 법상이 딱 차려 있어. 법상이 차려 있고 묘하다 묘하다 했던 그 스님이 이제 법상 옆에 앉아 있다 말이죠. 그래서 대중들이 다 정자를 한 뒤에 그 주지 스님이 법상에 오르시지요. 그러니까 법상에 올라갔습니다. 절에는 법문을 들으려면 반드시 삼배를 합니다. 불법승 이제 공경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삼배를 다 하고 정자를 했는데 근데 주지 스님이 아침에 좌선을 하면서 묘하다 묘하다 했는데 그 묘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묘하다고 했는데 그 묘체를 일러주소서.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한다는 얘기가 항문이 코 밑에 달려있지 않는 것이 참 묘하다. 그 얘기를 듣는 대중들이 어쩌겠습니까? 기가 막히기도 하고 웃음도 나오고 정말 그게 묘한 거예요? 그야말로 그야말로 인호가 되냐 그 말이죠. 인호가 깨쳤다라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 묘처가 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묘처죠. 오묘한 그 자리가 되냐. 아, 다행스럽으면 다행스럽죠. 만일에 학문이 컴퓨터 달렸다고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깨달음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런. 그래서 도장을 찍는 변조가 없는 실증을 표현하기 때문에 오리성불을 한 그 마음의 도장을 찍은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주로 성가에서 실효를 인증한 참된 법이었으나 자칫 형식으로 흐를 여지도 없지는 않았으니 함부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정으로 즉 사적으로 사사롭게 뭐 제자를 삼아서 널 인정한다 이렇게 하는 수도 있는데 결국 이것을 갖다가 깨달음이 깨달음을 전했다. 이각 정각이다.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너를 인정한다. 이건 아니지 않냐고 말이죠. 그러면 과거 선사들이 했던 얘기를 몇 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정사원 이제 8권에 보면은 시민이라는 것은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동쪽 즉 중국으로 올 때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불임문자 단전 시민 직지지 견성성부 이게 선을 올리거든요. 선을 그는 쳐다고 말이죠. 문자가 무슨 필요있냐? 이렇궁저렇궁 이렇궁저렇궁 언어가 무슨 필요있냐? 다만 시민만을 전했다고. 물론 부처님은 시민을 전한 거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의 시민을 자기 스스로 깨닫도록 방법을 제시를 한 거다. 방편과 권도를 제공을 해준 거다. 그렇게 해서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루도록 했다. 그래서 선종이 달마대사로부터 결국 중국에 성황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전파가 된 것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뭐 교계통 이제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제 교전 알아나고 선전가섭이라. 이제 여기 있는데 부처님이 계시죠. 부처님이 법이 교계통을 통해서는 아란존자를 이슈에서 전파가 됐고 선교통을 통해서는 가섭전자를 이집트에서 전파가 됐다. 그래서 인도에서 28조까지 전해오다가 결국은 달마대사에 이르러서 중국으로 초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선이 이제 중국에서 발달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벽암록에도 보면 달마대사가 이제 관음대사 전부 시민이라 부처님의 시민을 정해요. 부처님의 시민을 결국은 달마대사가 저는 것이다. 제외수견 사거지 호불들이라.

조금도 공덕이 없다. 조금도 공덕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한 천재라 할 때도 어찌 화가 안 나겠습니까? 대면을 이제 그대로 끊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해충국사가 뒤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듣고, 그분이 바로 관음대사다. 다른 말에서 바로 관음대사. 그런데 부처님은 신민을 전하러 왔는데, 양무지 당신이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해서 지금 달마대사가 양장을 건너서 소림사로 이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다 양무제가 허겁지겁 신하들을 보내서 모셔와라. 그러니까 해충국사가 천만 사람이 가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처님이 신민을 전했지만 사실은 내 안의 신민은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해야 한다. 이제 한 그런 의미입니다. 주신부라는 책에 보면 불불수수 조조상전 개묵된 시민이라. 부처는 부처와 수술을 해요. 그리고 조사는 조사와 서로 전하는 겁니다. 이게 묵전, 묵묵히 시민을 전하는 거예요. 한 말씀 많고 어떤 그림 하나 그리지 않냐고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 부처님의 법이 뭐 2500년, 3000년 이렇게 전해왔다 하는데 그 가운데 어찌 큰 스님들 없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부처님에게 연원을 대서 뭐 종파를 만들든지 어쩌든지 해왔다. 부처님 법에 근간을 두고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을 통해서 이뤘던 그 진리를 제자들을 이렇게 인도를 해서 깨달도록 가르쳤다. 그런데 대종사님은 불교의 신자도 아닙니다. 불경을 본 적도 없습니다. 깨달음을 이른 뒤에 뭐 불가사에서 금강경 정도 이제 빌려다가 이제 보셨다고 뭐 유학 서적도 보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불불수냐 그죠? 주세부처님이니까 주세부처님에게 연을 대지 않을 수 없다. 3000년 전에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주세불로서 일체생명을 제도를 했는데 그 법이 조사들에 의해서 삼삼조사까지 전파됐다. 물론 그 외에도 훌륭한 스님들이 기사상같이 나왔지요. 그분들이 부처님의 직접 연원을 대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되지만은 그 법에 연원을 둬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을 통해서 법을 이었다. 그런데 대용사님은 왜 깨달음을 이루신 뒤에 부처님에게 연원을 댔느냐. 이것이 바로 불불수사. 부처와 부처는 주세불은 주세불과 서로 주고받고 한다. 이게 묵전심이라는 얘기는 묵묵히 전해줬어. 그 시민을 내 스스로 받았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 불불수조조상전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세불 회상에서 사는 또 주세불 회상에 입참한 주세성자의 직접적인 제자임을 자부를 하자. 심도끼 자부를 하자. 이제 화엄경에도 보면은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은관 법계성하라. 사람이 만일에 삼세일체부처를 알고자 하면 응당 일체 존재의 성품이 마음에 지음이라고 보라. 세상의 모든 나타난 것들 또 내가 짓는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이 결국 법계의 성, 내 성품에서 일어난다. 이 육군 동작 자체가 손이 들어서 발이 들어서 무엇을 잡고 걸고 눈이 들어서 보고 그러는 것이냐? 아니다. 그리고 마음이 들어서 보고 마음이 들어서 알고 마음이 들어서 걷고 마음이 들어서 잡고 놓는다. 그래서 응당 내 마음이 주체하고 있는 그 본래 성품을 파라. 일체유심조 심여 공하사라. 바로 일체유심조라고 하죠. 모두가 다 마음으로 치고 심정적 일체성이다. 마음이 한번 딱 정하면 역시 일체도 딱 정하는 거예요. 심동적 일체성이라. 마음이 한번 동하면 일체가 다 따라서 동하는 것. 그래서 동정이 결국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외부 경계에 있는 건 절대 아니다. 맞아. 심여공화사 등화 최가 아니라. 그래서 마음이 마치 그림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일체 세간을 다 그려놨다. 지옥도 그려놓고 천당도 그려놓고 극락도 그려놓고.

0: 없고 육도 세계 다 끝났단 말이야.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이 유명한 얘기죠. 마음, 부처, 중생 차별이 없어. 그 진리 당체에 차별이 없고 현상적으로 보더라도 뭐 차별이 있습니까? 뭐 스스로 차별을 만들었을 뿐이지 스스로 가림막을 가렸을 뿐이지 차별을 두거나 가림막을 가린 건 절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이 화엄사상의 큰 의미임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천태의 그 전불 시민기에 예, 보면은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심봉을 본고 부정타지. 내 마음의 본래가 같은 것이지 다른 데로 조차 얻어지는 건 아니다. 출사님이 누가 있어요? 길거리 한번 가보세요. 하, 이료라고. 돈 10만 원 주면서 하, 이까지 쓰라고. 누가 옵니까? 그러는데 내 호주머니에 10만 원이 들어있으면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죠. 그걸 다른 데로 쫓아서 안 얻어도 돼. 저 사람이 나에게 안 줘도 된다고 말이죠. 왜? 내가 있는데, 내게 있는데. 그래서 전하는 것이 아니다. 전한 거 아니요. 누구 전해줬느니, 뭐 받았느니, 이 자체는 속임수다. 마음의 위로 본래 갖췄지만 점시, 하나하나 지적하여 표시한다는 점시라고 합니다. 이 점시라고 하니. 해야 바야흐로 알게 되는 것이 곧 이것이 전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래 마음에 갖춰 있지만은 큰 스승이 가르침을 베풀어 주어야 무식한 중생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점을 찍어줘야 한다고 말했죠. 인점이죠, 인점. 점을 찍어줘야 점을. 너는 이렇게 공부를 하니 이건 잘못이고 이 방향으로 해라. 너는 너의 마음에 이 방향에 오를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으니 이 방향으로 공부해라.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을 해서 가르쳐줘야 그 사람이 비로소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깨달음은 궁극의 깨달음은 이루어지지는 못해. 그러나 방법은 가르쳐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방편으로 법이다 그 말이죠. 길 아닙니까? 진리의 길이 법 아닙니까? 이에 전할 수 없는 묘함은 곧 마음의 도장 찍는 것 같으므로 이를 시민이라 한다. 부전지면 전할 수 없는 건 묘미함이 있다. 이것이 바로 여인직심이다. 마음의 도장을 딱 찍는 것 때문에 이것을 시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시민을 내 눈의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게 받아오려고 말고 돈 주고 사오려고 말고 뭐 자리를 걸고 인증을 받으려 말고 내 속에 내 스스로 먼저 시민을 찍어보고 그것이 흐려지지 않으면 스승을 찾아가서 역시 인가를 받아라. 그래야 확실한 시민으로 도장을 찍을 수가 있다. 이제 오득회원 정자 초명선사 조사의 시민은 비장비단이라고 하죠.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비방비원 뭐가 낫다거나 둥근 것도 아니다. 비내비에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역비 중간에 또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참은 대중 결정시 하용과 또한 묻노라 그대들에게 내가 묻노라 결정고 이것이 어떤 형목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는 형목 모양을 한번 그려봐라. 모양미만이라도 그려봐라. 대중단지께서 그 형목을 그린 건 뭐예요? 이거 하나 그려놓으신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만큼 그리다 말 것인가 또 조금 더 그려도 이만큼 갈 것인가 하면 잘 한번 가늠을 해보자. 과연 나도 그림을 그린다 하면은 둥글을 그릴 수 있느냐 완성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우리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혹 우리 법에 대해서는 뭐 조금만 이야기하고 다른 경전의 인거를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것이 최고요 좋다 하는 것을 우리만 드러냈을 경우 자가당착에 빠진다 하는 비평도 들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법을 주체로 놓고 다른 선자들의 말씀을 보충을 함으로써 우리 법을 더욱더 돋보이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우리 법이요 종은 혹시 다른 성자들의 현인들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1: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먼저 하고 먹기를 뒤에 하는 사람은 군자요 그 일을 뒤에 하고 먹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소인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가 스스로 높은치 않은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23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드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독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봐도 내색 한번 없던 당신 믿어줘서 고마워 참아줘서 고마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7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광 메디컬센터 1층 삼정약국 조수영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1: 사실 너도 똑같더라고 내 기쁨은 늘 질투가 되고 슬픔은

맞췄던 너와는 다르게 진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나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 매하고 부자여인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는 위에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서로 양보를 하다가 부득이 공심으로 맡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정교편 8장 법문입니다.

0: i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기상재해입니다. 인명피해가

0: 가장 큰 재앙인 폭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하는데요.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셔야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작업을 삼가고 최소한 2시간은 냉방이 가능한 건물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며 선풍기를 켜두시길 바랍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 증세가 보일 경우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몇 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폭염 경보 발령 시에는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활동을 최대한 삼가고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으니 준비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 부위는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족 및 친척, 이웃이 수시로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1: WBS 원음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부분의 해를 받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는 것은 한 끼 밥에 채했다고 해서 밥을 원수로 아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57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에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의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은 살아도 가치 없는 인생이요 죽어도 값 없는 죽음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양심을 굽혀 형세에 따르는 사람은 혹 자신의 몸 하나는 보호한 듯 하나 도리어 만년의 치욕을 면하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금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종사 결혼하는 학인에게 글을 주시니 믿음은 모든 선의 근본이요 화합은 모든 복의 근원이라 하심이요 후일에 따로이 한 귀를 더 써주시니 정성은 모든 덕의 조종이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46장 법문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서품 3장 말씀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의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안에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기운이 응하게 되나니 주막에 주객이 모이는 것은 술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요. 덕인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덕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공부인이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잘하고 보면 무형한 심력이 생겨나서 무한한 우주의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응용할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서 삼계의 대권이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9장 법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외모만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바탕에 복덕의 종자가 싹트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보통 사람들은 학벌이나 간판 등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보통 사람들은 현재의 지위나 명예로 인물을 논하나 도가에서는 그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근실편 12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자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책의 한 대목입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은 변함없이 항상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하루에 한 시간쯤 달리며 나 자신만의 침묵의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나의 정신위생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작업이었다. 적어도 달리고 있는 동안은 누구와도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고 누구의 얘기를 듣지 않아도 된다. 그저 주위의 풍경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응시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달리기와 명상이 그리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저 주위의 풍경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응시하면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정확히 일치하지요. 오늘도 나 자신을 응시하는 순간, 성지의 아침에서 함께 하시지요.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마복을 펴고 반좌로 편안히 앉습니다.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일곱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원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변이품 40장입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최상의 근기는 일시에 도노돈수를 한다 하였사오니 일시에 오와 수를 끝마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불조 가운데 도노돈수를 하였다 하는 이가 덜어 있으나 실은 견성의 경로도 천만층이요 수행도 여러 계단을 거쳐 도노돈수를 이루는 것이니 비하건대 날이 셀 때에 어둠이 가는지 모르게 물러가고 밝음이 오는 줄 모르게 오는 것 같나니라.

도노돈수는 수행 중 여러 단계를 거쳐 어느 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이 셀 때 어둠이 가는지 모르게 물러가고 밝음이 오는 줄 모르게 오는 것 같다는 말씀.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빌 더글러스의 My Love is Like a Red, Red Rose 아르스 노바 싱글스 피처링으로 듣고 계십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오늘도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인의 달 8월을 맞아 도탄에 빠진 창생을 구제하기 위해 죽어도 여한이 없는 심경으로 일천정성을 다해 기도 올린 초기교단 9 선진들의 대신성과 대공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

비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심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방송에서는 법문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방송의 법문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하죠. 이처럼 사람은 사귀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고 그로 인해서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리는 인연 속에서 왔다가 인연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영생을 함께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 자신을 또 진급의 길로 이끌 것인지, 나 또한 타인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지 차분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6장 일기법. 일기법에 대요. 제가 출가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에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의 범과 유무를 반성하기 위하여 상시 일기법을 제정하였으며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을 받는 공부인에게 당일내 작업한 시간 수와 당일의 수입 지출과 심신작용의 처리권과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기 위하여 정기 일기법을 제정하였나니라. 상시 일기법. 유념 무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번수를 조사 기재하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라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무념이라 하나니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던지 못 되었던지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나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 되고 못 된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는 것이요. 학습 상황 중 수양과 연구의 각 과목은 그 시간 수를 계산하여 기재하며 예회와 입선은 참석 여부를 대조 기재하는 것이요. 계문은 범과 유무를 대조 기재하되 범과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목에 범한 번수를 기재하는 것이요.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는 따로이 태조사 법을 두어 유념, 무념만을 대조하게 하나니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흰 콩으로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검은 콩으로 하여 유념, 무념의 번수를 계산하게 하는 것이니라. 정기 일기법. 당일의 작업시간 수를 기재시키는 뜻은 주야 24시간 동안 가치 있게 보낸 시간과 허망하게 보낸 시간을 대조하여 허송한 시간이 있고 보면 뒷날에는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여 잠시라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자는 것이요. 당일의 수입 지출을 기재시키는 뜻은 수입이 없으면 수입의 방도를 준비하여 부지런히 수입을 장만하도록 하며 지출이 많을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출을 줄여서 빈곤을 방지하고 안락을 얻게 함이며 설사 유족한 사람이라도 놀고 먹는 폐풍을 얻게 함이요. 심신작용의 처리권을 기재시키는 뜻은 당일의 시비를 감정하여 재복의 결산을 알게 하며 시비 이해를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며 감각이나 감상을 기재시키는 뜻은 그 대소 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게 함이니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제6장 일기법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93장 저녁기도의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대성경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1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1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1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15. 대종사 영산에 계실 때 새로 입교한 교도 한 사람이 음식과 폐백을 갖추어 올리는지라 대종사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이와 같이 예를 표하는 것은 감사하나 그대의 마음 여하에 따라서는 오늘의 정의가 후일에 변하기도 하나니 그대는 그 이치를 아는가? 그 사람이 사례기를 어찌 공연히 변할 리가 있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그대의 구하는 마음 여하에 따라 좌우되나니 그대가 나를 상종하되 그 구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라면 영구한 인연이 되려니와 만일 나에게 없는 것이라면 우리의 사귐은 오래가지 못하나니라. 1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서로 사귀는데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대개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하는 영고이니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무슨 방면으로든지 남에게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그에 따라 혹 은혜 준 처지에서 나에게 섭섭함을 줄 때에는 의리 없이 상대하는 것 등이요.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무슨 방면으로든지 남에게 은혜를 준 후에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며 저 은혜 입은 사람이 혹 나에게 잘못할 때에는 전일에 은혜 입혔다는 생각으로 더 미워하는 마음을 이뤄내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고 도리어 원진으로 변하여지는 것이니 그대들은 이 이치를 잘 알아서 유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무념하여 서로 사귀는 사이에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게 할지언정 그 인연이 낮은 인연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할지어다. 17. 이공주 사례기를 제가 저번에 이웃집 가난한 사람에게 약간의 보시를 하여 삽더니 그가 그 후로는 저희 집 일에 몸을 아끼지 아니하오니 복은 지을 것이 없고 지으면 받는 것이 그와 같이 역력함을 알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복을 지으면 받아지는 이치는 알았으나 잘못하면 그 복이 죄로 화하는 이치도 아는가. 공주 사례기를 복이 어찌 죄로 화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어놓은 그 복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지은 그 마음이 죄를 짓는 마음으로 변하기도 한다 함이니 범상한 사람들은 남에게 약간의 은혜를 베풀어 놓고는 그 관념과 상을 놓지 못하므로 저 은혜 입은 사람이 혹 그 은혜를 몰라주거나 배은 망덕을 할 때는 그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몇 배나 더하여 지극히 사랑하는 데에서 도리어 지극한 미움을 이뤄내고 작은 은혜로 도리어 큰 원수를 맺으므로 선을 닦는다는 것이 그 선을 믿을 수 없고 복을 짓는다는 것이 죄를 만드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러므로 달마께서는 응용무념을 덕이라 한다 하셨고 노자께서는 상덕은 덕이라는 상이 없다 하셨으니 공부하는 사람이 이 도리를 알고 이 마음을 응용하여야 은혜가 영원한 은혜가 되고 복이 영원한 복이 되어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게 될 것이니 그대는 그 상없는 덕과 변함없는 복을 짓기에 더욱 꾸준히 힘쓸지어다.

오늘 대성경 본문은 인도품 11장에서 17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내 마음에 가득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7 말씀하시기를 유망한 동지와 법 있는 스승을 존중하며 친견치 못한 과거의 성인이라도 숭배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면 그 이들과 인연이 가깝게 되어 그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나니라. 58 말씀하시기를 소중한 인연에 두 가지가 있나니 혈연과 법연이라. 혈연은 육친의 가족이요 법연은 법의 가족이니 혈연과 법연이 다 소중하나 영생을 놓고 볼 때에는 혈연보다 법연이 더 소중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동지라야 영겁의 동지가 되나니 일시적인 사업이나 이해만으로 맺어진 인연은 풀어지기 쉽나니라. 59 말씀하시기를 이치에 통달하고 망념이 없어지면 이것이 곧 다시 없는 낙원이니 처지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원리를 미리 알면 마음이 항상 한가하리라. 망념이 끊어지면 천진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일심이 되면 낙원이 무궁하리라. 정산종사 법어 제6 경이편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전은 교리의 원강을 밝혀주신 원의 경전이요 대종경은 그 교리로 만법을 두루 통달케 하여 주신 통의 경전이라. 이 양대 경전이 우리 외상 만대의 본경이니라. 시자 이 공전 사르기를 예전 등 기타 교서의 주지는 무엇이오니까? 말씀하시기를 예전은 경, 성가는 화, 세전은 정이 각각 그 주지가 되나니라. 2. 말씀하시기를 본교의 설립 동기는 과학의 문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문명을 선용하기 위하여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니라. 3. 말씀하시기를 일원상은 우주만물 허공법계와 진리불의 도면이니 견성 성불하는 화두요 진리 신앙하는 대상이요 일상 수행하는 표준이니라. 4. 말씀하시기를 신앙을 하는데 세 가지 구분이 있나니 하근기는 우치하여 무슨 형상 있는 것이라야 믿고 좀 지각이 난 이는 우상은 배척하고 어떠한 명상에 의지하여 믿으며 좀 더 깨치면 명상도 떠난 진리 당체를 믿나니라. 어린아이는 과자나 놀이개로 달래고 좀 더 자라면 어른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해시키고 어른이 되면 경의로 일러주어야 자각하는 것이 각각 지각나기에 있는 것 같나니라. 지금 시대의 일반 정도는 어른의 이름을 빙자하여 달래야 하는 정도나 앞으로 차차 모든 사람의 지각이
장년기에 드나니 멀지 아니하여 천하의 인심이 일원대도에 돌아오리라. 오, 천지은 가운데 공정한 도를 해설하시기를. 공은 천지가 어느 한 물건만을 위함이 아니고 일체 만물의 공유가 된 것이요. 정은 각각 저의 하는 바에 따라 원근 친소가 없이 응하여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합리와 불합리를 해설하시기를, 합리란 될 일이요 불합리란 안 될 일이니라. 6. 권 동화 묻기를. 천지도 사람같이 원이 있으며 보은하면 좋아하는 느낌이 있나이까? 답하시기를, 응용에 무념하는 것이 천지의 도나 천지에 하는 것을 보면 그 원을 가히 알 것이요, 우리의 좋아하는 것을 미루어 생각하면 천지에 좋아할 것을 가히 알 것이니라. 일체 유정 무정이 천지 아님이 없나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원리편 57장에서 59장까지 이어서 경의편 1장에서 6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성가 56장 거룩할사 우리 천지 천지훈 찬송가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 67. 대산종사 인생 오기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사시의 질서를 어기지 않고 순리에 따라 운행함으로 만물이 나고 자라 결실을 거두듯 사람도 시기를 잃지 않고 일생을 살아야 그 생이 보람되고 영생이 완전해지나니 첫째는 대창식이라 모태 중에서 심신의 기운이 어리고 형체를 이루는 시기로 타령만을 힘입는 때니 태모를 비롯한 주위 인연들은 간절한 마음과 기원 일념으로 태교에 힘써야 하느니라. 둘째는 대학업기라 바른 신앙에 바탕하여 도학과 과학을 아울러 가르치고 배워서 성숙하는 때니 유년기에는 부모와 주위 인연의 따뜻한 사랑과 올바른 가르침으로 모범을 보여 스스로 실천하게 할 것이요. 소년기에는 원만하고 바른 스승의 지도를 받고 원만하고 바른 벗을 사귀도록 할 것이요. 청년기에는 원대한 이상과 포부를 가지고 역량을 키우며 큰 경륜으로 큰 일을 경영한 분들을 모시고 본받는 공부를 해야 하느니라. 셋째는 대수련기라. 앞날의 포부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련을 쌓고 계획을 세우는 때니 자기 생활을 개척해 나갈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하고 마음 개조로 기질 변화를 이루며 인도의 대의를 배워 실천하는 도덕 훈련을 해야 하느니라. 넷째는 대활동기라. 그간 배우고 수련한 바를 자신과 세계를 위하여 널리 베풀어 쓰는 때니 지중하신 사은에 보은하여 인생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느니라. 다섯째는 대준비기라. 일생을 결산하고 내생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연을 벗삼고 성리를 채삼아 참나를 찾고 기르는 때니 서원 일념으로 영원한 세상에 새 생명의 종자를 품어 내생을 위한 새싹을 키워야 하느니라. 68. 대산종사 교단 창립 이대말 총회를 마치고 대적공실 법문을 내리시니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중에서 중생 제도하기를 마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 내가 녹야원으로부터 발자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고불 미생전 응연 일상원 석가 유미회 가섭 기능전 변산 구공로 성립 청수성 무무역 무무 비비역 비비 유위위 무위 무상 상고전 망하 진하연 위공 반자성 대지호공 심소현 시방제불 수중주 도도물물 계무에 법계 모단 자제유 이 의두 성리로 교단 100주년을 앞두고 대정진 대적공하자 양계 인증과 더불어 음계 인증이 막 쏟아져야 한다. 제5 법의편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내놓으신 법의 등급은 천지가 생긴 이후 처음 나온 법으로 아래에서 위까지 쉽고 순서 있게 해놓으신 큰 법이니라. 주세부리신 대종사께서 이 회상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큰 도인을 알아보기 어렵고 공부길을 잡기도 어려웠을 것이니 여기서 눈뜨지 못하면 어디에 가서 눈을 뜰 수 있으리요. 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법인은 교단의 생명이요 자산으로 대종사께서 법의 등급을 내놓으신 까닭은 우리의 공부 정도를 법계로 알게 함이시니라. 그러므로 법의 등급은 우리의 서원과 신앙심과 수행력을 측정하는 기준이요. 개교의 동기를 구현하기 위한 인격의 표준이며 이런 세계를 건설하는 설계도이자 교리를 실천하는 이정표요. 열의 위까지 올라가는 안내도이자 천열의 만보살을 배출할 교본이니라. 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교도는 입교를 하면서부터 열애가 되고 열애행을 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부여되나니 이러한 의무와 권리는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으로부터 누구나 부여받는 바라. 이는 우리 교단이 단전이 아니고 공전의 회상임을 드러내는 것이니라. 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법위의 표준을 강령 잡아 말하자면 보통급은 불문 초입이요 특신급은 심신귀이요 법마상전급은 심신교전이요 법강항마위는 심신조복이요 출가위는 심신출가요 대강열애위는 심신자유이니라. 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급은 큰집 발견이요 새세계 발견이니 불지를 향해 출발하는 성불의 기점으로 정법회상에 입문하여 처음으로 사종 의무를 받아 지키는 단계요. 특신급은 법력을 바르게 대고 바르게 믿어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하는 단계로 심신을 귀의하고 마음 공부를 시작하여 부처님의 문패를 다하는 단계니라. 또 법마상전급은 지극한 서원과 지극한 정성으로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하는 급으로 정과 사, 법과 마가 서로 싸우는 단계니 이때는 특히 중근의 고비를 조심하여 마음의 등불을 안으로 비추는데 힘써야 하느니라.

오늘 대산정사 법원은 적공편 67장에서 68장까지 이어서 법의편 1장에서 5장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28장을 보면은요. 28장은 조금 이제 그 김영신 지금 융타운 김영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 앞에 나왔죠. 융타운님 그 지금 제가 김영신에 대한 말씀을 하셨 이제 한번 했죠. 이분이 지금 어디 출신이라 그랬죠? 제가 경기 여고 고보 경기 여자 고등 보통 학교 육상 선수 하시다가 다쳤다 그랬죠? 그래갖고 대중사님 이제 약수 먹고 나서 가지고 이제 해서 불교 신대가 됐다가 대종사님 뵙고는 온 가족과 전체가 다 우리 불법연구에 다 입교했다 그랬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쭉 이제 나오는데 이 지금 27장에도 또 이분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하면서 그 6대 강령 정신의 상강 학교에서 뭐 배우냐 물으니까 학교에서 이런 거 배운다 그러면 도가에서는 뭐 배우냐 그러니까 이런 거 배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했는데 그 이제 의식주와 사막 또 지금 이것에 대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니까 그거를 회상하면은 27장은 그냥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27장은 그냥 이제 넘어가고요. 그렇게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29장으로 이제 넘어갑시다요.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이렇게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선은 대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대종사님 당대 때는요 동하 3개월씩 선을 놨다 그랬죠 제가 이제 동하 3개월씩 이제 선을 그 대종사님 당대 때는 이제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하 3개월 선 나는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선은 대중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이제 이 이제 법문 말씀이 이제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지금 이제 저는 대중에게 물으셨잖아요. 그게 이제 문답 형식의 이제 그 이제 내용이 여기 지금 이제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으시기를 어떻게 물으신 거면 그대들 여기에서 무엇을 이제 배우느냐, 무엇을 배우냐, 이제 그렇게 묻는다면은 어떻게 이제 대답하겠는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 분은 어떻게 한 거면 삼대력 공부를 말씀하셨죠? 또 이제 또 한 분은 뭔가 하면 인생의 요도를 말씀하셨죠? 인생의 요도를 배운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이제 여러 사람이 대답했을 거 아닙니까? 그 대답한 중에서 이제 이 대종경에서 추려 갖고 하는데 이제 이게 삼대력 공부죠. 그다음에 인생의 요도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대표적으로 들었어요. 이 사람은 이 말했고, 이 사람은 이 말했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게 뭐 다 틀린 말 아니겠죠? 안 그렇습니까? 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다 맞는 말을 다 하는 거니까, 여기서 뭘 배운다고 묻는다면은, 난 이렇게 말하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정도에 따라가지고, 이제 대답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대표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 요건 삼대력 공부는 뭔가 하면 수행이죠. 인생의 요도는 뭡니까? 신앙이죠. 예. 이런 수행, 삼대력 공부는요. 또 인생의 요도는 이런 신앙이에요. 신앙 생활을 잘하면은 이제 인생의 요도를 잘 행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인생의 요도를 잘 행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딱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 이제 그대들의 말도 다 옳다, 다 그러셨죠? 다 옳으나 그 이제 나도 거기에서 이제 한 말 더 이제 보태서 말아주는데 무슨 질문이든지 간에 여 지금 이제 이 장에서 지금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이요 묻는 사람 있죠? 그 묻는 사람 또 그 묻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 있죠 그것에 따라 가지고 대답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똑같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종경 처음 할 때 우리 대종경 전체의 내용이 뭔가 하면 대기설법이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대기설법 기틀을 대해가지고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틀을 대해가지고 법을 설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지금 이 지금 저 대종경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지금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이제 하면서 나도 거기서 이제 부연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몰아서 말하면 어떻게 모든 사람의 마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친다. 자, 마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친다. 자, 아주 쉽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쉽습니까? 마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아, 자기 마음은 자기가 갖고 있죠? 어이구, 뭐, 속을 다 내비는 사람도 하기가 있긴 하지만도. 마음은 자기가 다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사용. 그래서 이제 이 마음 사용하는 법을 나는 가르친다.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대의를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요.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은 다 부분적으로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그 부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다 적용하면 뭔가 하면 마음이에요. 그 마음 아닙니까? 마음에 들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을 나는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걸요, 몰아서 말해갖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하는데. 근데 그 구체적인 그 예를 드십니다. 그럼 마음 사용하는 것 구체적으로 그건 뭐냐?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 사용하는 방식을. 그렇죠? 그렇죠? 지식이 있으면은요. 지식은 좋은 거 아닙니까? 아이 지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무식한 것보다는 유식한 것이 좋죠. 훨씬 좋죠. 그게요.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요, 그 지식을요, 잘못 사용하면은 그 지식이 오히려 뭐가 됩니까? 그런데요, 지식도요,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도, 그것을요, 사용을 잘못하면은요, 그 지식이 들어갖고 오히려 뭔가 하면요, 죄악을 범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리로 전락되는 거요. 자, 그 다음에. 권리 있는 사람에게는 권리 사용하는 방식을 진리가요 인간에게 권리를 줍니다. 권리를 주면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따라야 됩니까? 책임이 따라야 되죠. 권리 뒤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책임을 안 느끼더라니까요. 권리 가진 사람이요. 이게 잘 사용하는 겁니까? 못 사용하는 것이죠. 자, 이게 권리라고. 이거요, 정말 아주, 아이고, 이 양반들, 이거, 이 대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권리 있는 사람은 권리 사용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거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요. 물질 있는 사람은 또 뭡니까? 물질 사용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뭘 합니까?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게 가만히 이제 보니까요. 이 돈도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생기면, 생기고 나면 또 나가죠? 나갑니다. 오늘도 지금 제가 오면서요. 우리 뭐, 저 언론에서 뭐 좀 이제 뭐 돈 2만 원을 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내가 보니까 만 원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5만 원을 갖다 놓고 만 원짜리를 좀 바꿔달라 그랬어요. 갖고 가서 이제 2만 원 내려고 그럽니다. 2만 원. 아이고, 그런데요. 나갈 때는 솔솔 나갈 때는 참 사람 마음이요. 참 이게 묘한 거예요. 들을 때는 좋아요. 그러죠? 들을 때는 좋아요. 근데요. 솔솔 나가는데 어제도 또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이제도 한 2시간 얘기를 했는데, 또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또 얼마 이제 해갖고 보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말이죠. 또, 하여간 느끼는 거 있어요, 제가요. 제가 말안 해도 알겠죠? 야, 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물질이 있는 사람은요, 물질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는가, 그 마음을 나는 가르친다. 우리 원불교에서는 그런 걸 가르친다, 이 말이죠. 물질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물질을 잘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요, 잘 사용하고 잘못 사용하고에 따라 갖고 거기서 뭔가 하면요, 행과 불행, 재와 복, 이게 갈라지잖아요. 오히려 물질이 말입니다요, 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겠지, 원망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뭐

0: 신본주의. 신본주의의 사상이 지구촌 전체를 다 지배했잖아요. 그리고 서양은 신본주의지만 동양은 뭡니까? 동양은 과거 선천시대, 천권시대, 천권,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권리 잡은 사람은 뭐라 그러지? 천황, 천황폐하, 하늘로 모시는 거요. 이게 그 천권시대였다. 그 신권하고 같아요, 이것이요. 자, 이것이요.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뭐로 바뀝니까? 인본주의로 바뀌죠. 인본주의. 인본. 자, 인본주의.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인본주의를. 휴머니즘. 예, 휴먼. 휴먼이 뭡니까? 인간이죠. 휴머니즘. 이제 인본으로 바뀐 거요. 자, 인본으로 바뀌는데, 우리가요, 이 인본주의로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아마 한 4,500년을 살았어요. 이 4,500년 인본주의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게 지금 인본주의로 살았어요. 사니까는 뭐가 나타납니까, 지금?
1: 자연파괴.
0: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게 현상이 나타나는 거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인본주의가 가져다 준, 인본주의가 가져다 준 선물이에요. 지금요, 인간이 맞이하고 있는 이 위기 현상, 핵, 아이고, 참말로 핵 때문에 요새 지금, 핵,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있는 분들 우리가 핵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자,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세뇌를 받았어요. 제 세뇌를 받아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세요. 인간 본위로 사는 것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바꿔야 하는데, 뭐로 바꿔야 되느냐? 자,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그랬죠? 자, 이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감사생활로 돌리자. 이걸, 그래서 인본주의가 뭐로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은, 제가 전에 얘기했습니다.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인본주의. 인본주의. 은혜 본의 주의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인류 역사의 흐름을, 터닝 포인트가 뭡니까? 도는 거에 돌려야 되는 거예요.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은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로마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세네카는요, 부탁할 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생각해 본 사람은 거의 없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근데 생각할수록 이 한 문장이 주는 울림이 꽤 크지 않으세요?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는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너무 자주 잊고 지내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런 하루에 충분히 즐거워하고 충분히 감사하는 아침이 되길 바라면서 8월 13일 목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4: 한얼사이언스
5: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6: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8: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9: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0: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콜드 정유미 앞으로 충분해 전해드렸습니다. 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탁할 게 없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생각해 본 사람은 거의 없다. 저 공감할 만한 말인 것 같아요. 부탁할 게 없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감사하고 행복해 할 만한 일이로구나. 오늘 마침 소소한 행복의 순간을 찾아보는 날이잖아요. 근데 부탁할 게 없는 것만으로도 또 충분하다는 걸 이렇게 또 깨닫게 되네요.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오늘 아침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길 바라면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오늘도 2부에는 신청곡 왔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 우리 가족분이 골라주신 노래로 가득 채워서 2부 쌩하니 신청곡을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는 신개념 국방 수수께끼 밥 퀴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마깔란제리는 과연 무엇일지 퀴즈의 정답들도 모두 모두 눌러오셔서 맞춰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소소한 행복의 순간을 찾아보는 날이기도 하죠. 4부에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여러분 주변의 감사와 행복의 순간들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뒷번호 0792 쓰시는 분께서 저는 부탁을 하는 것도 받는 것도 싫어해서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덕을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누가 부탁하기 전에 미리미리 도우면서요. 그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막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이게 뭐 남한테 부탁 안 하고 부탁 안 받고 그런 게 좋긴 하지만 진짜 0792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다 보면 생각처럼 그렇게 나 혼자만 다 할 수는 없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덕을 쌓아놓는다. 이게 또 언젠간 다 돌아오게 돼 있는 거니까. 파라나이팔님, 오 정말 좋은 말이네요. 오늘부터 제 좌우명으로 삼아야겠어요. 오 그러시군요. 로마의 정치가 이제 사상가인 세네카의 말이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파파야 사랑 만들기 악동클럽 착각.

파파야의 사랑 만들기, 악동클럽의 착각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7시 15분 53초 지나고 있어요. 뒷번호 2457님께서 오늘은 사춘기라서 몰라병에 걸린 16살 둘째 아들의 생일입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밤낮이 바뀌어서 지금 한밤중처럼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속이 터지지만 아무리 사춘기라도 자는 얼굴은 천사 같네요. 오늘 하루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가 되길 같이 축하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아, 2457님의 16살이 된 둘째 아들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 사연을 딱 보자마자 우리 은서 작가가 아, 정말 삼복도이 중에서 너무너무 고생하셨겠다. 이때 한창 더울 때 아이를 낳으셨대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2457님도 16년 전 오늘 진짜 이 더위 속에서 예쁜 아들을 낳아서 키우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나저나 16살 몰라병에 걸려있다니. 이게 막 남 얘기 같지 않고 막 아, 저럴 때 어떻게 부모는 해야 되는 건가 너무 고민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막 뭐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몰라병에 걸리고 그래도 언제라도 자는 얼굴은 너무 아기 같고 천사 같고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두 분 모두에게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빈지노의 노래 듣고 올게요. 아쿠아맨.

빈지노의 아쿠아맨, 충주지씨 피처링 원슈타인의 밀크쉐이크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벌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1부 끝곡으로 베이빌론 그리고 수지가 함께 부른 행복해지고 싶어 노래 준비해놨습니다. 이 노래 끝곡으로 띄워드리고요. 전 2부 준비해서 올게요. 잠시만요.

0: 행복해지고 싶어. 행복해지고 싶어.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3장 법문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수호 김범수 부재중전화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2부가 시작됐고요. 2부에는 신청곡 어째요. 오늘도 우리 특가정 고객님의 신청곡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123 아빠님이 쿨모닝이에요. 집에서 나오는 길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폴짝 뛰어가는 걸 보면서 이제 가을이 시작됐나 생각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시원하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보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23 아빠님의 오늘 하루도 시원하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된 신청곡 배송해 볼까요? 러블리즈예요. 캔디젤리 러브.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거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JH 고객님께서 출근길에 매일 원음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신청곡 왔짜요 시간에 저와 남편이 각자의 차를 몰고 출근하는 시간대라서 미리 신청을 해봅니다. 참고로 남편도 원음 방송 애청자예요. 6년간을 주말 부부로 살다가 올해 다시 같이 살게 됐지만 둘 다 직장이 멀어서 아침마다 40분이 넘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3일 연휴를 기다리며 모두들 파이팅해요 라며 보내주신 B2B 너 없인 안 된다 사자보이즈의 소다팝에 이어서 저희가 골라놓은 세븐틴의 청춘찬가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JH 고객님 신청곡 왔자요.

신청곡 왔어요. 오늘은 JH님이 미리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배송해 드렸습니다. 아내분과 남편분이 각자의 차를 타고 출근하면서 특가정을 들어주신다니 너무 감사해요. B2B 너 없인 안 된다. 사자보이스의 소다팝, 세븐틴의 청춘찬가까지 세 곡의 노래를 배송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기대되는 연휴 알차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2부 끝곡은 T.A. 윤미래의 터치 러브 준비했습니다. 노래 띄워드리고요. 저는 3부 밥 퀴즈 준비해서 돌아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정산정사 법어 원리편 5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화쿤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히쥬 누구보다 널 사랑해. 8월 13일 목요일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목요일은 요리의 재료를 맞춰보는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 밥 퀴즈 함께하는 날이에요. 잠시 후 요리하는 방송 쿡방을 들어보시고요. 오늘 어떤 재료가 등장했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이거 넣으면 더 맛있다 라는 여러분만의 레시피나 꿀팁들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4부에는 오늘도 아주 나이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내가 찾은 내 주변의 행복과 감사의 순간들 저희에게 또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역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밥 퀴즈 이어가 볼게요. 비스트의 노래입니다. Beautiful.
1: Beautiful my girl. My beautiful my girl. So beautiful my girl.

쩝쩝 박사를 위한 나라는 있다.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신개념 국방 수수께끼. 재료를 마치는 자에게 선물이 있나니 도전하시겠습니까? 밥 퀴즈. 오늘은 금방 물러버리기 쉬운 땡땡땡으로 두고두고 먹기 좋은 땡땡땡 조림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깨끗하게 씻은 땡땡땡은 껍질을 벗긴 다음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넓은 냄비에 물 400ml, 설탕 50g, 알룰로스 50g, 소금 반 스푼을 넣고 잘 녹인 후 불에 올려서 끓기 시작하면 손질해둔 땡땡땡을 넣어서 끓여주시는데요. 물렁물렁한 땡땡땡은 5분 정도, 딱딱한 땡땡땡은 10분 정도가 적당하답니다. 어느 정도 졸여지면 불을 끄고 레몬즙 한 큰술과 꿀 두 큰술을 넣으면 완성! 어때요? 쉽죠? 그냥 먹어도 맛있는 땡땡땡이지만 조금 색다르게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제철을 맞아 너무나도 달콤한 땡땡땡으로 조림을 만들어봤습니다. 향도 너무 좋고요. 맛도 너무 좋고요. 모양까지 어여쁜 오늘의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봉숭아, 2번 복숭아, 3번 자진방아, 4번 니가 좋아. 1번 봉숭아, 2번 복숭아, 3번 자진방아, 4번 니가 좋아.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오늘의 정답이 무엇인지 정답을 보내주세요.

신기념 쿡방 수수께끼밥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한창 맛있는 제철 과일이죠. 땡땡땡으로 땡땡땡 조림을 만들어봤습니다. 요걸로 병조림 만들어서 두고두고 오래도록 먹을 수 있게 만들어놓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뭐 요즘 사시사철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시대다라고 하지만 요것만큼은 딱 제철일 때만 먹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병조림으로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오래 즐길 수가 있죠. 오늘은 제철을 맞아 너무나도 달콤한 땡땡땡으로 조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향도 좋고 맛도 좋고 모양도 예쁜 오늘의 땡땡땡은 무엇인지 맞춰주세요. 1번 봉숭아, 2번 복숭아, 3번 자진방아, 4번 니가 좋아. 1번 봉숭아, 2번 복숭아, 3번 자진방아, 4번 니가 좋아.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오늘의 정답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시자 사례기를 우리 회상을 과거 회상의 한 종파로 아는 이가 있나이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께서 바라문의 교리를 인순하신 점이 있고 예수께서 구약을 연언하시었으되 불교나 기독교를 과거의 한 종파라 하지는 않나니라. 또 사례기를 과거 교법과 우리 법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주로 창조하시고 혹 혁신 혹 인용하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9장 법문입니다.

0: 아입니다.
1: 예.
2: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3: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2: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3: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4: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5: 제초제는 타타타.
6: 한얼사이언스.

메이팝의 복숭아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은 제철을 맞아 너무나 달콤한 땡땡땡으로 조림을 만들어봤는데요. 오늘의 땡땡땡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유의 복숭아, 정모, 헨리, 복숭아, 허민의 복숭아, 김현철의 노을 복숭아 노래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의 정답은 바로 2번 복숭아였습니다. 달콤한 향과 풍부한 과즙이 매력적인 이 복숭아에는요, 비타민C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높이고 장운동을 돕는데요. 그 가운데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효능도 있죠. 이외에도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모공 관리에도 효과적인 타닌과 마그네슘까지 함유되어 있다니까 올여름 유난히 맛있는 복숭아, 제철이 가기 전에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챙겨 먹어봐야겠습니다. 3097님이 2번 맞쥬 해주셨는데 맞으셨어요. 3077님 정답 2번 복숭아. 저는 망우동 우림시장에서 옥수수 팔아요. 날이 선선해져서 너무 좋네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비법이 뭐예요 도대체? 집에서 아무리 뭐 여기저기 나온 그 비법을 사용해서 옥수수를 삶거나 쪄봐도 그 시장에서 쪄주시는 그 맛이 안 나요. 유난히 쫀득하고 유난히 짭조름하고 그 비결이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시장 옥수수 너무 맛있어요. 이종행님 정답 복숭아 2번. 저는 황도가 좋아요. 물렁물렁한 황도 한입 베어물면 달콤한 맛이. 7047님 정답 복숭아요. 올해 칠순이신 엄마가 제일로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숭덩숭덩 잘라서 요거트 위에 듬뿍 올려먹는 우리 엄마 보고 싶네요. 엄마의 칠순 축하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의 칠순 저희도 축하드립니다. 1583 뒷번호 쓰시는 분 복숭아 너무 좋아요. 한 박스 사다 놓고 먹고 있어요. 저는 딱딱한 것보다 백도랑 황도를 좋아합니다. 오후에 부산에 비가 온다는데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7767님 2번 복숭아. 알러지가 심한데 너무 맛있어요. 옛날 병원에 입원하면 캔 복숭아 사다 주신 아빠가 생각납니다. 복숭아가 알러지 있는 분들 많으신데 근데 맛있잖아요. 그쵸? 3248님 정답 2번 복숭아. 의정부에서 붕어빵 장사해요. 날이 많이 풀려서 다행입니다. 손님들 어서 오세요 라고. 날이 너무 더우니까 진짜 뭐 오히려 해변에도 사람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 모래를 밟을 수가 없을 정도로 뜨거워서 이제 날이 좀 풀리니까 돌아다니신 분들도 조금 생기시고 진짜 시장에도 사람들이 좀 나타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의정부에서 붕어빵 장사라니. 또 요새 붕어빵 사 먹으려고 겨울 되면 또 사람들이 그 주머니에 현금 주머니들 넣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인기 폭발 붕어빵. 오늘은 좀 많이 팔리셨으면 좋겠네요. 3868님 2번 복숭아. 새콤달콤 맛이 정말 좋아요. 아침에 후식으로 복숭아 먹고 나왔는데 문제가 나오니까 반가 반가요. 142님 정답 2번 복숭아. 특허정과 함께 기분 좋은 출근길입니다. 이사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좋은 기운 팍팍팍 주네요. 주세요 라고. 네, 기운 팍팍! 1422님 9016님 정답 2번 복숭아입니다. 저는 딱딱이 백도를 좋아하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달달한 황도를 좋아한답니다. 어제도 먹었는데 달달해요. 3321님 2번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구입해서 삶아서 황도 통조림처럼 요리해서 먹어보았답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가 그 밥기지에서 나온 게 그 복숭아 조림입니다. 오늘 당첨되신 분 두 분이에요. 뒷번호 7534 쓰시는 분 2번이요. 중간에 들어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도전 하셨고요. 1962 뒷번호 쓰시는 분 2번 복숭아입니다. 연어치는 딱복파 물복파 어느 파이신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확신의 딱복파입니다. 이게 저는 딱딱한 백도를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최근에 그 물복을 선물 받아서 오랜만에 물복을 진짜 오랜만에 먹어봤거든요. 와 근데 물복이 진짜 달기는 엄청 달더라고요. 그 즙이 줄줄줄 흘러내려서 뭔가를 받치고 조심해서 먹어야 되긴 하지만 이야 이 딱복이 줄 수 없는 물복만의 향과 즙과 맛이 있기는 하구나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둘 다 맛있다. 그냥 저는 딱복파기는 하다. 뭐 요렇게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7534님 1962님 두 분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님은 샵8970 오물정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이승환 피처링 이소은이에요. 너에게만 반응해.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뒷번호 0423 쓰시는 분. 가볍게 5km 뛰고 상쾌하게 아침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힘들었는데요. 꾸준히 하다 보니 많이 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하하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뒷번호 5136 쓰시는 분. 이따가 퇴근하고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얼굴 좀 보자 말만 하고 거의 반년 만인데요. 맛난 것도 먹고 수다도 왕창 떨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대되네요. 뒷번호 7247 쓰시는 분. 10시로 출근 시간을 조정하니 애들 챙길 시간도 있고 저도 아침이 여유롭네요. 커피 한잔 내려서 슬슬 출근길에 나섭니다. 오늘도 아주 나이스!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순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 더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오늘도 아주 나이스! 이어서 카드 난 멈추지 않는다. 서인영의 신데렐라까지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건강 100cc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앤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에 함께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으며 둘은 작은 직연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고 크게 여겨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11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본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노래 하나, 추억 둘. 내 건 맞는데 어딘가 아닌 것 같다가 또 맞는 것 같은, 세상에 이런 갈팡질팡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소유 여부를 따져봐도 명확하게 내 것인데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건 내가 주체적이지 못한 탓일 거예요. 주인이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생기는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건 양도도 회피도 안 되는 거다. 좀 더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오늘도 잘 살아볼까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김원준 쇼.